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남양주에서 노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매주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당시 그 남자분은 은퇴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90세셨고 여자분은 80세 초반의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연세 남양주에서 강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목회하던 곳에 오셨습니다. 얼른 보기에 남자 집사님은 몸도 작고 여의셨고 여자 권사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기와 달리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두 채의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 채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양주의 고급 아파트였고 또 다른 한 채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인 강남 타워 팰리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이사 오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셔서 서울의 달동네에 사시면서 부부가 연탄 리어카를 끌고 계란 장사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런 고된 생활 중에도 이 부부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서울에 이사하여서 제가 부임하고 신방하던 그 날까지 사각외짝 위에 이제는 예배상 위에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은 수첩을 펴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하나씩 지우시고 다른 기도 제목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먼 곳에 있지만 제일 먼저 오시고 교회 오셨어도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제시간에 3층이나 되는 식당에 선수 두 분이 손을 잡고 올라가셔서 그 많으신 연세에도 선수 음식을 받으시고 드신 음식 식판을 다른 사람이 도우려고 하여도 선수 반납하셨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노부부는 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복과 삶의 복을 받으셨지만 자녀들도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고 손자들은 서울의 가장 큰 병원의 의사들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니 모두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늘 떠오르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산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엘리멜렉, 시어머니는 나오미, 남편 기르온, 아내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홀로 자신을 남기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은 그들의 친정으로 보내고 시어머니 홀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룻은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기륜이었습니다. 원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 유대 땅 베들렘에서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년과 기륜을 데리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유대 땅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다음에 며느리를 모압에서 맞았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결혼한 지 10년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년과 기로는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 모압 여인들,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는요, 므낫세의 지파인데요. 비록 가문을 이은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세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도 그의 자손인 까닭에 여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율법의 여자의 상속인은 같은 족속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원래 여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같은 종족에 시집을 가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없는 므낫세의 가문에도 같은 종족의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유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조항을 안 엘리멜렉은 유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집안이었지만 이 약속을 버리고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어렵게 나오미가 키웠는데 결혼해서 10년 만에 둘 다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따라서 이방 땅에 온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의 참담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남편 기론의 10년의 삶을 보면서 비록 이방 연인이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와서 생활을 한 나오미, 결과는 남편도 잃고 자녀를 먼저 자신보다 먼저 보내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는 말씀을 어겼지만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룻은 보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은 며느리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의 고향인 모압에 머물면서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 잘 낳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알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시어머니 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압으로 와 남편도 자녀도 잃으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의 비참함을 알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삶의 곳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신앙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따른 결과 고통받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는 큰 어려움 중에도 뒤늦게라도 신앙으로 이긴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인간적인 진실은 알았지만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그 믿음의 길을 룻은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내가 있던 곳에서 혹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머나먼 타양에 와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생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지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정말 후회된다. 지금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우리가 바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에게 세상에서 이름 날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귀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말하고 있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다시 물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자손손 복받고 살아라. 그러나 자녀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주님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길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룻의 분명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시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머무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따라가다 세상에서 털털 털려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에 살다가 더 외로워진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어려운 중에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해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누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폐륜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 사랑한다면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 쉐마 이 신앙을 재산 대신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자녀의 손에 손으로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나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삶의 곳곳에 기록하면서 보게 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왔던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으면서 회복한 신앙이 바로 이 쉐마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면서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가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도 가문도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말씀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9절이 이 부분을 우리는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우상, 물질에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도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2%의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뉴욕의 슬럼과 바로 옆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일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복받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 16절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자기 고국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물질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그 시어머니가 얻은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방 땅에 오자마자 남편이 죽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도 결혼하자마자 10년 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며느리들을 자기들 고향에 머무라고 합니다.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과 부모 친척에 돌아갔지만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오히려 그 시어머니에게서 자신이 어려운 시를 보면서 겪으면서 배워온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어머니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시절 고비와 위기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질을 따라왔지만 남편을 잃으며 아들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회복한 신앙,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오미의 신앙을 삶의 곳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감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분명하게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헛된 거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배웠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녀도 잃고 물질은 사라졌지만 참신앙을 얻고 믿음의 참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본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룻의 후손인 다윗이 그 할머니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물질도 얻지 못하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런 은혜로 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지. 우리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결심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당대에 처절하게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고통받으면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한 발짝 정말 일어설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숨 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크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비석을 세우면서 그 묘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성경 한 절을 새겼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장사하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려고 할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크신 어머니였다 하는 생각이 날 만큼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떤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가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배당에 가긴 가도 믿음이 별로 없어. 아이들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혹 남편까지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못 속입니다. 항상 붙어있고 항상 따라다니니까 자녀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보기에 자기 어머니의 일생을 회고해 볼 때 과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크신 어머니였다고 자녀들이 생각할 정도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0: 신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한 신앙,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하여서 당대에는 아무런 믿음의 흔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의 왕이라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줌으로 자자손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선별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BBN 방송의 찬양 신학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속적이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노래들은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좋은 찬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성가 테이프나 또 CD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않는 노래이지만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면 많은 분들이 좋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주실 만한 찬양 CD나 테이프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radio.org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공간에 올라갔던 이 러시아 우주조종사 유리 가가리는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 없더라. 뭐 후르시초프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다른 말을 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위대하시다. 원더풀. 그래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그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과학자나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그 기득권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확실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확실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이스라엘, 저 이집트, 예? 홍해, 시나이반도, 요르단,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곳, 자라나셨고 사역하셨던 그 현장, 예루살렘, 갈릴리, 이야,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을 법한 그 길을 다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막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 현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못된 신앙 안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만 하더라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그들의 종교는 7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구리 신도 믿고 쥐신도 믿고 염소 신도 믿고 지금도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신상을 만들어 놓은 짐승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700가지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아기 예수님이 피신을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 외의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료들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더 기가 막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옛날 할아버지 적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그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물만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또가 당첨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를 가졌다면 그건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메.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필로세,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만도 자신이 너무나 깊은 상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터를 가봤어요. 놀랍게도 물고기 잡던 그곳을 가봤어요. 그 일명 베드로곡이라는 곳이 많은 거기를 가봤어요. 예. 그 베드로 수의교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eter's Primacy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 고기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곳을 가봤는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인 것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느 숙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놀랍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너무 감사했고 그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 이집트를 갔는데 예수 기념교회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고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경로가 이렇게 지도로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처음으로 간 것이 고센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어디냐?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공부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나일강의 하류에 이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요 델타 지역이라기도 하는데 요게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해변길로 가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렸을 때 처음 첫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반갑게 맞이한 집에 마침 장례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 땅을 돌으셔서 삥 돌아서 다시 카이로로 내려오셔서 카이로 쪽에서 나일간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또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신 그 지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산성의 소망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은 That's it!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속에 살아가시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85%가 무슬림이라는데요.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5%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15%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 이슬람들이 들어와 갖고는 이슬람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는 막 그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5대 기둥 교리적인 기둥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이집트의 황제는요, 워낙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끄떡도 안 할 거야, 별로 제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85%나 무슬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상인 것을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15%는요 2000년 대대로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쓰레기를 치우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는 지역도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동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찬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콥트교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IS가 다 순교를 시켰죠. 막 죽였죠. 예. 그때 이들은 그 IS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이들의 일대 교황은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 기념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당 양옆 중심으로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기둥에는 아무런 데크레이션이 없어요. 누구의 기둥일까요? 가룟 유다의 기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집트 기독교 신앙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를 배신했나?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를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 신앙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저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주저앉은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참된 부활만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가장 큰 소망으로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토굴 속에서도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가난한 삶의 환경과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예, 계속해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곳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38절을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쿰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SNF파가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사실 목회자로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해갖고 했는데 또 현지에 가서 배우니까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많이 가고 싶어요. 막 지금 배웠어도 다 이게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쿰난 공동체라고 사해 근처에 있는 그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를 잘 아시죠? 사두개파. 예. 사두개파와 비등하게 또 하나의 경건파가 있었는데 이 에센의 공동체입니다. 에센의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잘못됐었죠. 예. 그런데 에센의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동굴에 나가서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 참 그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성결할 뿐만 아니라 순박하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래 생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가족이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교회가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구역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고 염려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바로 지금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all about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는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래서 다산의 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언약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요 제가 참 놀랬던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간 여정이 먼저는 이스탄불에서 카이로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이로에서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쪽 들려서 뭐 예수님 탄생, 예수님 기념교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뭐예요? 마라의 쓴물도 가보고요. 엘림도 가고요. 그리고 신광야, 시내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예. 하루에 이게 제가 와치가 있어갖고 계산해보니까요. 매번 보니까 만보 이상을 걸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24,000보, 15,000보, 16,000보, 뭐 13,000보 막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살이 왜냐하면 음식이 다 뷔페로 나오거든요.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살 좀 빼려고 그리고 갔는데 살은 빼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데 이 참 감사했던 것은요. 지금 한국은 아예 그 지역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테러가 일어나갔고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전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무장경찰들이요. 앞뒤로 칸보이를 하고서 저희를 호위해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그 경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거기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뭐 조마조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가 다 광야예요. 진짜 광야예요. 거기가 유다 광야, 네게부 광야, 예. 바람 광야, 신 광야. 그러니까 거긴 신이 아니라 zin이에요. 진 광야예요. 거기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광야가 거기 완전 광야예요. 거기는요. 예. 그런데 거기도 물을 갖다 다 대갖고는요. 야자수 농장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긴 광야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가서 감람산에서부터 순례를 길을 떠나서 저기 시온산까지 예수님 갈보리산 지나서 시온산까지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종려주일 들어간 예루살렘 길을 따라서 그 행로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 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샤론 평화가 펼쳐지는데요. 뭐 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뭐 다 논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매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졌는데 다 거기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이쪽 그 요단 동편도 그렇고 다 아주 살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요르단을 넘어와서 이쪽 뒤로 넘어오니까 사해 밑으로는 또 광야가 쫙 펼쳐지고 이러는데요. 예. 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린 그 젖은 이 육축의 젖이다. 그리고 꿀은 그 꿀, 그 단 것들을 얘기해. 대추야자 열매. 물론 이제 뭐 그 저 별 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여치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옛날에는 블레셋이 다 차지했던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가자지구만 빼고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테라비브라든지 이쪽의 지역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지중해 해안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요. 이 그 테라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소라고 하는 테라비브에서 매년마다 2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가고 퀴어 축제를 갖다 벌인다는 겁니다. 20만 명이나 모여가고요. 세계 최대 퀴어 축제를 거기서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여리고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인권을 자기들이 보장해주고 인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전쟁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신앙은 악한 것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 이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찾거나 혹은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얻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거듭났고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했어요. 예,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섭리하신 것이죠.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0: 감산에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린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행하셨던 그 행로를 따라서 길게 아주 긴 거리더라고요.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은 그 갈릴리 그 선고받은 곳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거기도 또 긴 여정이에요.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 그 갈보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멈추셨던 곳마다 14군데에 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약교회 처음으로 거기 임하였고 또 신약교회가 거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도 또 교포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걷는 이 시간이 이게 뭐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언덕, 거긴 계속 언덕이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근데 처음에 모자를 썼는데, 아, 예수님도 모자 쓰고 다니셨을까? 선크림도, 예수님도 선크림도 안 바르셨겠지. 네. 얼굴을 좀 태워보기로 했어요. 네.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참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행이라고 안 하고 순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관광이었으면은 사실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그 다음 일정은 좀 쉬고, 우리 좀 피곤하니까 쉬고, 또 다음 일정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일정, 예, 그 여정이고, 또 예수님 다니신 여정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지요. 진정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행 중에 13분이 갔는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도 다 잘들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신의 산 올라가는 데는요. 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1등으로 올라갔다 1등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낙타를 좀 탔어요. 제가 낙타를 처음에 안 탔어요. 40분 동안 제가 혼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낙타에게 미안해갖고요. 낙타가 저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타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낙타를 안 탔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어지러워갖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40분 막 올라가니까요. 그래 낙타야 미안하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길 꼭 넉넉히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유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난을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1번째

0: 유계준 장로님 계십니까?
1: 유계준 장로를 찾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들려왔다.
2: 누구디? 날 찾는 자가?
3: 외경들은 아닐까요?
4: 아닌 것 같은데요.
2: 피드가 곧 나가서 누군가 보고 열어주라.
3: 만약 외경이라면 열어주지 말고.
4: 예. 누구시디요?
5: 날세. 조만식.
4: 예. 조만식 선생님이요?
1: 고당 조만식이었다. 3.1운동 주동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조만식이 유계준 장로를 찾아온 것이다.
4: 아버지, 조만식 선생님이랍니다.
2: 뭐 이거 어디래? 조만식 선생? 그건 뭐하고 있네? 어서 문 열어드리지 않고 소리. 어서 문 열라오.
1: 유계준 장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갔다.
2: 선생님, 이거 얼마만입니까?
5: 유 장로님, 조만식이가 왔습니다.
1: 조만식은 1905년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한 후 현실에 비관해 망나니같이 살았던 삶을 접고 다시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1908년 일본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거쳐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부를 공부한다. 그 무렵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 인도주의로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을 보고 그것을 독립운동의 본보기로 삼는다. 귀국 후 조만식은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의 교사로 있다가 2년 뒤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 교장직을 그만두고 만세운동을 지휘하게 된다. 그 일로 그는 1년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유계준 장로보다 3살 위로 그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2: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려고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5: 자, 나왔습니다.
2: 기구이 참말입니까? 나오신 거이가?
5: 한 며칠 됐습니다.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고향에 내 잠시 머물다 왔습니다.
2: 기르셨구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시오.
5: 자, 내 장로님께서 옥고를 치르신 말을 들었습니다.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옥고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내일 며칠 있다가 온 것입니다. 거저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5: 부끄럽다뇨?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는 사람을 욕을 한답니까? 다 유장로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몸은 어떠십니까? 물론 많이 상하셨겠지요.
5: 이젠 다 회복이 됐습니다.
2: 그래요? 다행입니다.
5: 저, 유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을 이유가 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2: 이유요? 말씀해 보시라요.
5: 유계준 장로님, 내 옥고를 치르고 나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젠 내 전에 오산에 있을 때보다 더 힘있게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그럼요. 인재야말로 나라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5: 우리에겐 총칼보다는 인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2: 거저 내래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드리디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5: 있지요.
2: 있습니까?
5: 저 유장로님, 숭덕학교에서 일을 해주세요.
2: 아니, 숭덕에서요?
1: 숭덕학교. 숭덕학교는 1894년 4월 1일 평양의 마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던 학교다. 기독교 보급을 위해 설립됐지만 학교는 민족혼을 가르치는 학교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설립 초기 학생 수는 학생 정원이 60명에 불과했지만 학교는 날이 갈수록 정원이 차고 넘쳤다. 당시 학생 수는 500여 명에 달했다. 이처럼 개화 초기에 설립된 숭덕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하나로 관서 지방의 초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투사들을 많이 길러냈다.
2: 아이고 선생님, 내려오게 숭덕학교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야 안 됩니다. 아니요, 그저 안 되고 말고요.
5: 저 장로님, 격리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2: 격리일이요?
5: 예. 저 격리를 해달란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2: 아, 그건 더욱도 안 됩니다. 아, 저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례를 맡는단 말입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알아봐 주시라요.
5: 장로님, 장로님은 이 지역 평양에서 가장 큰 무역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라 하는 것은 돈을 굴리는 일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유계준 장로님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학교의 이사로서 밑에 사람들이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학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길의 시작인 겁니다. 저 장로님, 사약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2: 후학 양성과 인재를 기르는 일이라. 인재를 기르는 일...

0: 부인, 그 조만식 선생이 말입니다.
1: 아이, 그래, 조만식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0: 나한테 그 부탁이 있어서 왔다 하시더만요.
1: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0: 나한테 그 우리 피드기가 다니는 숭덕 학교에서 돈을 관리해달라는 거만요.
1: 아,
0: 그 전날에 오케이 해야 할지 모르가시오.
1: 아유, 뭘 망설입니까? 당장 하세요.
0: 아니, 뭐요? 당장 하라고요?
1: 예,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위하는 일인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어서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출연 정운석, 오문희, 이명숙,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성숙 지향을 저해하는 말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흥회나 사경에 2, 3일 참석해서 순식간에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을 요하는 일로서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한국어 무료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날마다 한 레슨씩 공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얻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의 삶을 즐기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오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겪게 되는 갈등과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4: 제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머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뜩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희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지역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5: 제2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약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4: 제2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기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23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1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예요. 그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위증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그런 어떤 율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돕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기 세 개의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이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나가 다 아니라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 있는 군중들의 집단 폭행이나 피해자 가족의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는 도피성에서 자신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발적인 살인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5절로 6절을 보시죠.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보호에 대한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땅의 경계표가 매우 신성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한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가혹성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엄격하여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사건의 성립이 절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율법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위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 양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입히려고 계획한 방법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백성 사이의 위증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는 인애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저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결코 산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도 없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보면 죄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그분의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19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20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신명기는 대단히 그 실제적인 내용의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비록 이러한 율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만약 현대 국가의 법률에 적용한다면 인류 행복과 번영에 엄청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더욱이 입법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무지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우는 그런 어떤 법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비롯되는 정책과 과오는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위정자들이나 또 국회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나라에 나아갈 길을 좀 풀어보는 것이 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풀지 못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자, 20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뭐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그 경구들처럼 실제로는 그 정신이 무시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느 나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2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많은 사람이 지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민족들과 싸울 것을 명시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제시하는 네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한 번도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그의 마음이 자연히 전쟁보다도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든 마음과 관심이 그의 새 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유가 있는 전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가 농부였는데요. 포도를 심고 아직까지 그것을 먹지 못한 자는 군 복무에 소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의 전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뭐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은 쌍방의 세가 대등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히 넉넉하여 포도원의 포도를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7절로 가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참 여자와 약혼하고 군대에 징집된 사람은 귀가 주치 되었는데 그는 약혼 여와의 사랑에 빠져 결혼의 부푼 꿈에 아직은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은 구태여 이런 사람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병역에 면제되는 네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저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겁나고 두려워 참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네 번째 조건이 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지 저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법들을 그대로 현재에 적용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기도원 용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미디안족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모인 기도원 용사들은 처음 3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의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남은 만 명의 군사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때 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도원은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집으로 돌아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대고 핥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을 묻지를 만반의 임전태세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이 진정 자유를 원하여 조국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하려는 정신무장에 갖추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좀 듣게 돼요. 그 맥아더 장군이 있잖아요. 이 맥아더 장군이 승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전쟁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상이 크게 침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호의만을 베푸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일단 영적인 전쟁이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보면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만 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강림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자유해지며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을 통해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삶에 흠이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오점이 있었고 또 위대한 다윗의 삶에도 오점이 있었죠.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그분 삶에도 역시 오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은 그 삶에 흠이나 오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혀 흠이 없는 분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분의 흠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여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 뭐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죠. 그래서 온유와 관용,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뒤에 돌아서면 세게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기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편지로 얘기할 때는 아주 세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안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떠나 있을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앞에서는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또 뒤에서는 세게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주 강하게 강경하게 혹독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떠나 있으면 뒤에서는 세게 말하고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강하게 아주 세게 말하기도 하고 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대해야 하는가 하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군에 있으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제 제 취미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관찰하다가 뭘 한 가지 발견했는가 하면 그 군대는 아주 좋은 고참도 있고 또 아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참도 있죠. 근데 쫄병들이 어떤 고참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가 하면 항상 쫄병들에게 잘해주는 고참을 뭐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아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 어떤 고참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데 엄할 때는 엄청 무서운 고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쫄병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걸 나름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잘하고 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또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만약 자녀가 이쁘다고 해서 오냐 오냐 그러고 항상 이뻐만 해주면 그 자녀가 여러분 바르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뻐할 때는 이뻐해야지만 잘못할 때는 아주 세게 야단도 치고 혼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또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세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종도 어떻게 다루라는 것입니까?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도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은 싸울 때 총 가지고 싸웁니다. 권투 선수들은 주먹 가지고 싸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과 싸울 때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도록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늘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 어떤 혈기로 싸우거나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써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싸워 이기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잘못된 길로 마귀 꼬임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마귀를 물리쳐주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게 방금 읽은 7절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미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도 뭐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게 보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원치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원하지 않다보다는 시원찮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시원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말이 별것 아니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친 거예요. 몸도 허약하죠. 또 말도 시원찮죠.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한 그런 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서침례교회 아니면은 다 엉터리다. 자기는 구원이 없다.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 독선적이고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독선적이거나 편협적인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편협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독선적인 분도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포용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좀 더 협력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것을 잘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외형만 봐서 그런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 경험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교단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기는 구원 없을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 교단을 완전히 다 초월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더 성경적인 교회, 더 복음적인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하죠. 교단이 중요합니다. 교단에 대해서 따져야 할 때는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단도 초월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여서 반대 성명을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교파적인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만 떡하니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모슬렘을 대거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어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때도 그는 또 아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거 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왕창 대거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교파 사람들과도 우리가 협력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칼날을 딱 가져야죠.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당신들은 이런 게 이런 거 고쳐야 한다.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하고 협력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위협받고 무너진다면 교회고 교단이고 다 그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권위, 권한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잘 돌보아서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들 잘 섬기고 잘 이끌어서 국민들을 잘 세워주고 나라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잘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권세 앞에 순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다 하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몸도 허약하죠. 말도 뭐 시원찮죠. 웅변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권위 있게 보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외모라든가 언변에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웅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권위 있게 보이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친 줄 아십니까? 인물도 좋죠. 말도 잘하죠. 달변이죠. 웅변 잘하죠.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이 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보인 거죠.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대로 막 예 그냥 그저로 무조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 중에는 못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 그랬고. 또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 자기를 견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자, 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저 자기 자랑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도 자랑을 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주제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제가 오늘 말 굉장히 빨리 하죠. 왜 빨리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빨리 끝내주려고. 자, 15절 중간 16절 읽겠습니다. 자, 오직부터 시작.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규범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5절 16절에 규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활동 범위, 활동 영역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의 핵심은 끝부분에 있어요. 16절 끝에 보시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뭐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정말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과 관련된 일만 자랑하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만 자랑하라 그러한 뜻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주님과 관련 있는 일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 가지고 그것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된 일, 주님이 영광 받는 일, 그런 일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헤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온 세계의 추앙을 받는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유서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패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로 다 완성한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드러나야 되고, 왜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그 과정들이 이 역사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외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에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땅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라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자들이, 왕들이라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지킨대요. 율법 지켜서 존경받는데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 것만 책망을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마태복음 2장 계속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얼마나 존경받는지, 긴 옷 입고, 옷, 율법 잘 지키는 긴 옷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유대세는 아주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40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이사야를 한 곳만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읽었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긍휼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이 고아가부 나그네의 것을 훔쳐 먹는 이 지도자를 책망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경건해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과부는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뭐 유산으로 조금 있는 재산이라도 그 경건한 서기관에 갖다 맡긴 거예요. 좀 지켜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서기관이고 이번엔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하나를 사람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둘 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네. 그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내 둘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균형 감각이 없어요. 한쪽을 사랑한다,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다면.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게 섞인 거예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누가 반발합니까?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웃죠.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나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거 디퍼런트 동사. 이것은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고 능동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고 사도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오시리라는 그리스도,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손가락 딱 마주치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내용이 세례원이 외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약 모든 성경.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세례원을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그래서 보혈의 찬송, 그게 제가 한절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 찬송 한절 가사면 더 충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율법과선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더라. 그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그 천국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 지킴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십계명 깨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을 할 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이들의 율법의 영광이 있거든요. 율법 지킨 자기가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사왔던 율법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누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배설물인지 알게 돼요. 이방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아니?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니까 그 양심을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니? 그 의들이요. 십자가 앞에서는 뭐로 드러나요? 쓰레기로, 배설물로, 똥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돼요. 그 십자의 복음인 자체가 그걸 함께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 이방인들의 양심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십자에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고 그 죄가 되셔서 십자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으심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율법 못 지키면 죄사선 사망입니다. 하나를 지켜도 못 지켜도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된다. 왜? 율법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룩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한다면 그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탐심 자체가 간음이에요. 예수 신랑 버려두고 딴 거 사랑한 게 간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죄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고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말은 자살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한 자들이고 어마어마한 간음을 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인자들이고 그런데 우리 몰라요. 왜? 십자가의 영이 안 왔어.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말,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또한 십자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데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11조는 빼고 다 이루었을까요? 11조는 물론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이미 그 아브라함에 있는 내용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십자에서 다 빼놓고 그 두 개는 빼놓고 다 이루었을까요? 날과 달과 절기를 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개는 빼놓고 십자에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구약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살인 강도라도 창기라도 평생 살인 강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창녀라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하게 온전한 거룩함을 입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랑선 첫 열매가 들어지는 거죠. 첫 열매. 첫 것, 만물. 장자,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뭘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그동안 구약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 만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열매가 희생됨으로 11조가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장자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 장자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드디게 하고 있어. 예수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는 뭐 해줘야 돼요? 드려줘야 돼요. 그 구약은 전부 모형이에요. 맏아들을 바치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첫 것을 바치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다 첫금 맏아들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맏아들이세요.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세상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모여 있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약의 처음 것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구약의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로 다 완성한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드러나야 되고 왜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그 과정들이 이 역사예요. 저는 대상포진 그럴 때 잘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두 분이나 그 아파서 막 끙끙거리 살 때 별로 뭐 마음은 서이지만 내가 안 아플 뿐이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번에 왔어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최소한 일주일 약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약을 하나 먹어 지금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안 아프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여자에게서 나야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유혹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하러 오셨어요. 여사하러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체휼하러 오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보다 더 낮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으셨어요. 그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임한 자는 부활의 첨 열매, 성의 첨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들은 맏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요.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모여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요. 도대체 십자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한 두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죠. 너희가 세례로 다음 주에 세례받을 분도 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학습문답하는 사람도 미리 예습 잘해두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묶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했다는 거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거죠. 이 십자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고요. 사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어떻게요? 지우시고 두 번째 제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십자의 모발. 완벽하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분리해요. 법이 있으면 우리는 분리하다니까요.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하루살이 걸러내고 그짓 왜 해서요? 낙타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왜 걸러내세요? 왜 종교적 경건을 꾸며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려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날과 달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유대인들이 뭐라 했거든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 주의 스스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 성전 모든 것들 11조가 다 그림자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십자가는요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는 저주받아 실패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다른 표적 기적 보았다 들었다 그거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육체를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마련해요. 내가 어제 봤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전부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는지 그거 보아야 돼요. 19절 이렇게 되면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 그림자를 지키거나 또는 헛되이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그것이 몸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지체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에 지시를 받는데 머리를 안 붙들면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붙들자 그랬는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 교회에 오면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한 사람 많잖아요. 뭘 기대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림자를 붙더래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놓아요. 너절하게.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11조가 뭔지 제대로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히브리서 7장 8절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라. 여기는 어디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레인들이 죽잖아요. 죽는 데서 11조를 받아요. 레인들은. 그런데 저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라 또한 10분의 1을 받으나 레이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이에게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이 계통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백성이 온전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다윗 지파로 오는 거죠. 왜? 다윗은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 받는 것은 앞으로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로 온다? 다윗 계열로 온다. 레위 지파가 아니 멜기세덱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뭐도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요. 11조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사의 완성이 예수 시절로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자원하여 작정하므로 10분의 1을 하셔도 돼요. 또는 10분의 1을 해도 돼요. 10의 2조를 하셔도 10의 3조를 해도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정말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보를 구제를 요청하세요. 그건 반드시 구제의 대상이에요. 먹고 입을 것이 없으면 구제의 대상이에요. 연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지 마.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좀 넉넉하게 하세요. 좀 더 우리가 구제나 선교 더 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선교 여유가 있어서 두 곳에 500원씩 보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얼마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자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제사가 바뀌면요. 직분이, 제사 직분이 막 율법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를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이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미 시편 111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임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봐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신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올 것을 보고 시편 110편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안 보여요. 구약의 손이 가려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8장은 새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내 살과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9장 땅의 성소관에 하늘의 성소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고 9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10장에서 결론입니다. 10장 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구약의 온갖 날과 달과 절기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폐한 둘째 것은 뭐예요? 둘째 것을 세웠을 때 무엇으로 둘째 것을 세워요? 이것은 바다만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자기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둘째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냐. 단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지금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14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17절을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냈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셔서 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십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께서 왜 다 이루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모습과 다르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럴 때에 딱 두 쪽으로 나눠져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으로 맞이할 것이고 십자가를 벗어버린 언약 밖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서워서 산하 날 가려도 바야 날 숨겨다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자기를 믿는 자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평생토록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숙명이며 필연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약 250여 개의 지역 방송국과 8가지 언어로 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국입니다. 특별히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엄선된 찬양과 함께 코스타를 비롯한 은혜로운 집회들의 실황과 지역교회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과 링크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시면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또 자세한 소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radio.org이며 한국어 방송으로 들어오시려면 초기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한국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게리 코엔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가장 좋은 계획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제 된 얘기 그만해! 유대인들은 그자를 인정하지 않아?
2: 아버지,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1: 넌 나치와 똑같아. 너도 그놈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
2: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 진리를 아실 거예요. 그분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1: 더 이상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3: 그 일 그만두는 건 어떻겠니, 게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잖아.
2: 어머니, 전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없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3: 아들아, 제발 내 아들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2: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사실 군대 가요. 잠시 동안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요.
3: 군대? 화학교사 자리는 어떻게 하고?
2: 자리야 또 생기겠죠.
0: 미 육군에 입대했을 때 이 남자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에 맡기게 되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게리 코헨의 실화 간증입니다.
4: 대학 졸업생으로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사병 대신 육군 사관학교로 가거나 장교로 지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친구 한 명과 저는 동반 입대를 했고 알칸사스, 포트스미스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콜로라도 포트 카슨의 눈밭으로 보내졌죠. 포병으로 콜로라도의 눈밭에서 야영하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간의 현역 근무를 잘 수행하고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고향에 돌아와서 북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동시에 북부 뉴저지에 있는 한 기독대학에서 물리학 시간 강사로 가르쳤죠. 25살 여름에는 한 복음 전도팀에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메리언을 만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함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셨답니다.
0: 게리 형제님의 복음 전도팀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하셨어요. 형제님의 간증이 회중들 마음을 흔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2: 대부분 유대인들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메리언. 전 기독교인들에 대해 나쁜 생각만 하며 자랐어요. 날마다 유대인을 증오하는 불량배 아이들과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왔죠.
0: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사랑해요, 게리.
2: 저도 알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4: 전 글렌데일에 겨우 9일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정의 마지막 날, 메리언과 저는 약혼했습니다. 우리는 글렌데일에 있는 메리언의 아버지 교회에서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진 제가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와 대화를 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겐 사촌 클럽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저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2: 아버지, 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게리 왔니? 잘 지냈다. 이번 주말에 사촌 클럽에 올 거지, 게리?
2: 예, 꼭 갈 거야, 아버지. 그리고 저 이번 1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1: 그 아가씨는 유대인이냐?
2: 아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고 목사님의 딸이에요.
1: 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니. 난 내 엄마와 안 갈 거다.
4: 저희 결혼식에 부모님이 불참하신 일은 하객들 사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장인어른과 역시 목사인 아내의 오빠가 결혼식을 집례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5: 당신 부모님이 날 받아주실까요, 게리?
2: 때가 되면. 아마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받아주실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의 손자를 학수고대하시니까.
5: 두 분의 심정이 이해돼요. 그분들은 정말 극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미국에 오시기 전에.
2: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
5: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2: 레위기 19장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5: 너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죠?
2: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러니 우리 모두 같은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
5: 당신 말이 맞아요, 게리.
4: 전 시간 강사직을 계속 맡으며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육군 예비역이었죠. 결혼 2년 후 우린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신학대학원을 마친 후 우리는 인디애나 위노나 레이크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저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펜실베이니아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방문했을 때 사촌클럽에서 친척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1: 내 아들이 박사라니.
3: 아직 군대에 소속돼 있니, 게리?
2: 예, 어머니.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육군 예비역에서 임관돼서 이젠 장교예요.
1: 장교?
2: 예, 아버지. 저 중위예요. 군목학교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3: 아유, 정말 잘 됐구나.
2: 예, 전 정말로 사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랐거든요.
1: 여기선 종교 얘기하지 마라, 게이리.
4: 아버진 늘 그런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군목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교 기초 코스엔 수백 명의 군목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고 한 강의의 육군 교수는 소령이자 군목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농담을 함으로써 그날의 강의를 마무리 지었죠.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 소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 그 말씀은 부적합한 농담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군목들에게 위임해 주신 강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천박한 농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4: 전 구세주를 공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목들 사이에서요. 하지만 장교이자 군목으로서 제 직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급이 낮은 장교가 공개적으로 상관을 나무랐다는 사실은 직업적인 자살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강의가 끝난 후 다른 군목들이 저를 둘러쌌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화를 냈습니다. 군목들 중 일부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며 예수님을 모독한 교수의 의연이 맞섰다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1964년, 전 군목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같은 해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죠. 그 시절엔 시민권을 비롯한 여러 도전들이 미 헌법에 가해졌습니다.
5: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게리.
2: 만약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각 학교에서 빼앗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책임감 없이 자라날 거야. 아이들의 상당수는 교회에도 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니까.
5: 정말 슬픈 일이죠.
2: 당신 이거 알아? 난 지금껏 한 번도 사병들에게 기도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린 모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5: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계획은 있어요?
2: 난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권고를 따를 거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 분위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다양한 종교적 자유의 소송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전 법정에서 종교적 자유와 하나님의 원리들에 대해 증언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곧 외국 선교사가 될 친구 밤 맥길이 고향에 와 있는 동안 절 만나러 왔답니다.
6: 그럼 이제 넌 예비역 소령이구나, 게리.
2: 내가 여단 사령관의 생명을 구했던 일 얘기했나?
6: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
2: 60년대 폭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여단 사령관 앞에 무언가를 던졌어. 그때 내가 그분 앞을 가로막았었지. 수리탄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달걀이었어.
6: 뭐? 군복이 엉망이 됐겠네.
2: 그분은 아주 고마워했고 난 지금도 퍼레이드 기간 중엔 그분의 지프를 타고 있지.
6: 나도 엉망이 될 군복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옷들은 이제 다 낡아서 해졌거든. 입을 정장도 한 벌 없어.
2: 봐, 우린 체격이 거의 같잖아. 내 거 한 벌 줄게.
6: 난 네 옷 받고 싶지 않아, 게리.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배하시잖아. 난 정장이 세 벌이야. 그러니 문제될 거 없어.
6: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을 덮으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 그 얼마 안 돼요. 또 다른 친구도 정장 한 벌 없이 선교 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옷을 한 벌 주었죠. 제 것으로 한 벌을 남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1968년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같은 해 우리 딸들은 교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발표회를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보러 오셨죠.
1: 아이들이 정말 귀엽더구나.
2: 두 분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여기 교회를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1: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더구나.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더니 유대인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2: 맞아요.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난 그저 우리 손녀들이 노래하는 걸 보러 온 거야. 난 배교자가 아니다.
2: 아버지, 예수님은 상관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미 육군 예비역으로 그리고 여전히 기독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20년째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아프게 되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어머니?
3: 좋아, 괜찮아. 네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2: 예, 시애틀에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느라고요.
3: 무슨 일에 대해서?
2: 교회 대 주 법률 사이에 획기적인 경계표가 될 사건이었어요. 정부도 우리의 믿음을 강압할 수가 없고요.
3: 그래. 하나님 덕분에 이 나라가 자유국가가 된 거니까.
2: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이 병원에 온 후로 내내 들은 얘기가 그거다.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옆 병상에 있는 여자. 그 여자도 너랑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온통 예수야. 그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가 그를 볼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신 것을요.
3: 그 여자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4: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느 때고 제가 성경이나 주님에 대해 전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소리를 치셨죠. 그래서 지적인 토론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시려고 교회에 꾸준히 오셨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답니다.
5: 게리, 이 정장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4: 기억하지? 내가 새어머니에 대해 말한 적 있잖아. 그분 아드님이 재단사라고.
5: 그럼 그 사람이 이 옷들을 만들었어요?
4: 내 신체 치수를 재가더니 정장을 네 벌이나 맞춰줬어.
5: 네 벌이나요? 정말 놀랍네요.
4: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내가 정장 두 벌을 친구들에게 줬더니 주님께서 내 선물을 배로 갚아주셨어.
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4: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장교로서 섬긴 세월은 저에겐 천국을 미리 맛본 것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동료 장교들을 사랑했고 상관들은 저에게 잘해주었답니다. 수년이 지나는 가운데 전 중령으로 진급했고 그 후 대령이 됐습니다. 여전히 군목을 겸하고 있었죠.
7: 캐리, 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소벨 이모야.
4: 이모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7: 너 아직도 목사니?
4: 여전히 군목이면서 지금은 라디오에서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7: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아마 못 믿을 거다.
4: 무슨 일인데요?
7: 나 구원받았어.
4: 그렇다면 이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7: 텔레비전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다.
4: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7: 옛날에 내가 너를 라삐에게 데려갔던 일 기억하니? 네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말이야.
4: 그럼요, 기억하죠.
7: 이젠 네가 왜 포기 안 했는지 알겠어. 일단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절대 뒤돌아볼 수 없게 되더라. 네 사촌 허니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4: 아버진 단 한 번도 주일 오전 예배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것을 들으시려 저녁 예배에 오셨죠. 교구 성도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전 그날 아버지가 복음을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전 미 육군 장교로서 30년간 복무했고 많은 군사 학교를 거쳤습니다.
5: 그동안 당신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이젠 군에서 은퇴할 때인 것 같네요.
4: 사병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일이 그리울 거야.
5: 그래도 당신 여전히 바쁜 스케줄이 있잖아요, 게리.
4: 그래.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5: 정말 멋져요. 그리고 성서 언어도 강의하잖아요.
4: 게다가 구약 성서의 신앙 용어집을 위한 단편글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전 구약과 신약의 기초에 근거한 많은 서적 출판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교수직도 잘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에 있는 한 성서대학의 학장으로 섬겼고 마이애미로 이사했을 때에도 성서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원형 도시를 구상했고 그 도시는 올랜도에 지어졌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인 목사들의 훈련을 도운 이유로 제 책자들이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저를 초청해 서울과 부산에서 강의를 하도록 해주었죠. 한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환대해 주었을 때 메리언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교회 앞마당에 앉혔고 각 가정이 다가오더니 꽃다발을 우리 주변에 차례로 놓는 것이었습니다.
5: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죠. 우리를 온통 꽃으로 둘러싸주다니요.
4: 메리언, 그 환영식을 받는 동안 스가랴의 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 8장에 있는 말씀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5: 아, 정말 모두 놀라워요, 게리.
4: 메리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 수년에 걸쳐 메리언과 저는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스, 유럽, 호주와 남미 등을 여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0: 애청자 여러분, 게리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경이로운 인간의 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내 안의 채소 구역입니다. 식료품 가게에 채소 구역이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은 당신의 뇌도 이러한 채소 구역을 갖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의학 정보는 좋아하는 잡지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저장됩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종류의 파일링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뇌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뇌가 기억들을 추적하는지 그저 모를 뿐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할런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뇌의 좌전 뇌협을 손상을 당했습니다. 흔한 이러한 경우처럼 그는 물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어려움은 아주 독특한 것이어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을 보고 이해했고 일련의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종류의 것들 외에는 그는 과일이나 채소의 그림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어들로부터 과일이나 채소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은 그 환자가 과일이나 채소가 써져 있는 뇌의 페이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경이롭고 복잡한 인간의 장기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매일매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당신은 승리자의 그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며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책감이나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아담이 죄를 지은 날 이래로 죽음은 잔인한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해 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면 죽음이 그분의 시체도 썩고 악취나고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천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께서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분에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일요일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경의를 표하려고 무덤에 왔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사들은 기절했는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한편 군사들은 성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아주 많은 돈을 군사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무덤에 묻히심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썩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도록 열린 문일 뿐이에요.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열두 제자들에게.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여행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바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0: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분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예요. 그분이 제사들의 예표된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이 다 이해되었어요. 완전하게 이해되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권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명기 2장 7절 세 번에게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어떤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런 고조된 상태는 잠깐만 지나가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가인 어느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는 곳은 광야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 저자는 광야를 지나면서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광야를 가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통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상실 또는 고통이 힘든 곳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그 저자가 배운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족장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은 모두 광야를 이 세 분들은 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그 부르신 것도 역시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광야길에서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만나 주신 적 있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광야를 경험할 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구절은 그의 선재를 기정사실로 하여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연결할 경우 천지 창조 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므로 자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전자를 만약의 삶, what if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그러나의 삶, 대반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죠. 근데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잘 살 것이다. 만약 경기가 잘 풀린다면 성공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정 위에 세워진 what if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견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했던 조건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나의 삶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악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최악의 케이스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삶 앞에는 어떠한 난관이나 불행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새겨진 믿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조건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불가능과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집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but 그러나를 선포하며 달려갈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려질 만큼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나에 걸맞지 않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소년의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쏜 새총에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백내장을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아들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산발 그 총을 쏘는 바람에 두 눈에 총알 조각이 들어가 박히게 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찰 그런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절망을 하고 매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할 일은 정작 이 소년 본인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서 제 마음의 빛마저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빛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는 실제로 이 믿음으로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점자를 읽으면서 공부한 결과 영국 최고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고 나중에 영국 의회에 진출을 하고 글래스톤이 수상을 하고 있을 때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조건이 나를 어게인스트 할 때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악한 조건이 나를 막아서도 우리는 but을 선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며 그 악조건을 극복하며 살아가시는지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but 그러나를 선포하고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반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대표적인 헬레니스틱 시리였죠. 헬라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부활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두개인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담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끔찍한 최악의 현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일곱 가지의 현상이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했던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without foundation, 베이시스가 없다고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세 번째로 사도들이 거짓 증인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17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14절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번역한 책에는 whole Christian faith is wrecked. 이 wrecked라는 것은 파손한다, 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우리 믿음 자체가 파선한 배와 똑같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다섯 번째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만일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그 피가 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디비니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건 것입니다. 부활이 부인되면 모든 것이 다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로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을 것이다. 즉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죽음 앞에 소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죽음 그 자체로서 끝난 것입니다. 영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현세적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더 편하지.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고난과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 위에 세워진 역사가 되고 기독교가 남긴 모든 문화와 업적은 사기극에 불과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절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 수인들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The worst hypothesis.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가정의 케이스. 이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나열한 일곱 가지 현상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19절이 끝나고 나면 20절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나요? 그러나, but.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망하고 허무하게 되고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뻔했는데,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 전 여기에 위대한 그러나의 선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적 가정을 다 뒤집어버리고 대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단어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본질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든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엎고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가정을 다 뒤집고 but he has been raised.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크리스천 삶의 본질도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but,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모든 부정적 사건과 불가능의 가정을 뒤집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but,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돼요. 모든 자가 나를 대적해도 but,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가도 but,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스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대반전의 승리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첫 열매를 확신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으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한 두 가지 차원의 의미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제일 첫 번째 열린 그 열매가 사과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그 다음부터 열리는 모든 나무는 다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첫 열매가 감이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다 감이 열리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똑같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름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Feast of First Fruit. 이 초실절, 제일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waving offering. 그래서 요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을 드리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레위기 23장 10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즉 안식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날,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 오면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unleavened bread,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이 일주일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는 안식일이 한번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을 구약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나요? 유월절 기간 중이었어요. 즉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 날. 공간복음서에는 이 유월절을 목요일 저녁으로 묘사를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유월절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나가시는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exactly 초실절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초실절의 곡식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곡식은 보리 단인데요.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보리 수확을 제일 먼저 하는 지역이 게네사렛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요. 남쪽에는 유대 지역에는 한 달 내지 한 두 달 정도가 지나야지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킨 후에 7주 후인 즉 50일째 되는 날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맥추감사절기.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펜티코스트가 바로 맥주감사드리고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은 반드시 선데이가 됩니다. 초실절도 선데이지만 오순절도 반드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이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열매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첫 단추를 주님이 여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첫 단추를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첫 단추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첫 단추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창을 여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단추임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질 수 있고 바른 궤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의 노력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모든 문이 열리던가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지 못할 불가능의 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열게 할 때 그때 인생의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예수님이 첫 단추가 될 때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첫 단추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분이 이니시티브를 띄고 첫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때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되고 사역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린 부터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든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바른 소속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라인이 21절과 2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 우리 모든 인류가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차원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우린 태어나는 순간 어느 라인에서 태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라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이 그 열차 안에서 뛰고 앞뒤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차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라인에 선 사람은 뭘 해도 결국 아담이 가야 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라인,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라인이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와야지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임하고 참된 차원의 복이 임하는데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을 옮겨놓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부활하신 능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아담 라인에 서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라인으로 옮기셔야 돼요. 오시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천정은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대요. 근데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영어 캠프 디렉터도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일을 잘했는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일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쉴 새 없이, 너무나 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쉴 새 없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위험해요. 쉴 틈도 없을 만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뼈에도 암이 들어가 있고 폐, 기도, 경추, 골반 전반에 암이 다 퍼져 있어요. Too late. 의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계획을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 한 언니를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을 몸도 살아날 수가 있어. 이 언니의 이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분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질병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죽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분 안에 있으면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가 공연히 두려웠구나. 죽으면 천국인데 왜 슬퍼해야 되나. 암도 알고 보니 선물이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단어이고 가장 싫어했던 단어인데, 암도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이분이 암을 통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선물이 분명하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확신이 돌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분이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뼈에 있던 폐에 있던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암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3차 항암 치료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키모를 53번 맞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있게 나는 53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100%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암에 걸린 것이 2012년도인데요 약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자매님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지금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죄악의 고통의 문제 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소속되실 때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처리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불행과 나에게 주어진 질병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까지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완성의 날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끝나고 진정한 차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질까요? 오늘 23절에 1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즉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마지막은 부활의 순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텔로스란 단어,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는데,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세 가지 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는 것,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이건 바로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어요. He hands of the kingdom to God Almighty.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왕노로 다신다. He is reigning. 주님이 왕노로 다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면 사망 자체를 유황불모 속에 던져버림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생명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현실적 삶의 현주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그리고 그때 회복되어질 우리의 영광,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장사 완성의 날이 어떠한 날이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 세상 끝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중국 의사 한 분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리원양이라고 하는 리웬디양. 우리 한국말은 리원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우한에 있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사스처럼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 워닝을 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 사람을 처벌을 했어요. 악한 그 루머를 유포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가운데서 리원양이 본인이 교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결국 그 병 때문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그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백한 게 나와 있었어요. 만일 내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시 이 폐렴에 걸리는 환자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나 자신의 고통에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분을 향한 추모의 글이 인터넷상에 조회수가 6억 7천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며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지 6억 7천만 명이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왔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조금 끝날 부분에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장성화 장로님이 나오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는 분이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4살짜리 아들과 태중에 있는 아기 부인을 두고 34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분해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주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날의 영광을 바로 안다면, 완성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But 그러나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서서 혼자 고통을 당하며 투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궁중에서 신하를 불러서 하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왕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왕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온 신하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가 가지고 온 것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고 하면서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혀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정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1.5세는 이중문화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한국어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듣고 알아듣고 하는 거 잘하죠. 말하는 거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익숙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한국 문화, 한국 언어 부모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생이랑 엄마랑 막 싸운대요. 그걸 왜 싸우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랑 동생이 하는 말이 같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 문화 이런 것들이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갈수록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모습 들이랑 나랑 다른데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때로는 인종차별이나 소수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편견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요. 브리지 제너레이션이에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니까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문화 사이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네 문화 사이에. 자기가 언어를 하고 할수록 또 문화를 이해할수록 다른 나라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달란트예요. 제가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블레싱 제너레이션이래요. 그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블레싱 제너레이션이래요. 자기들 못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것만 마음만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 문화와 여러 이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막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대도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이거를 초점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유태인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자기 유태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철저한지 먼저 저한테 시험하는 게 너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 넌 누구냐? 넌 차이니스냐? 넌 재피니스냐? 넌 코리안이냐? 이걸 정확히 해줘야 돼요. 2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보고 물어볼 때 Are you Chinese나 아니면 Are you 뭐 Japanese나 아니면 Asian이나 그렇게 주로 물어보는데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그죠? 더 심해진다. 자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 이래서 2세대 정체성을 보면은 역시 한국 유산과 전통 가치를 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경험을 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그죠? 네?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한국 교회나 공동체 나가서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미국 문화, 한국 가정, 한국 교회에서부터 내재된 가치와 권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 코리안 value나 코리안 그 부모들의 parent authority 같은 것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문제는 정체성의 발견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심어줘야 돼요. 왜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코리안이야. 이걸 잘 설명해줘야 돼요. 잘. 잘 경험시켜주고.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성공해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네?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졸업을 많이 못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들 그럽니다. 야, 무슨 사회과학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해야지, 어? 의대를 가든지, 어? 법대를 가든지, 막 강요를 합니다. 예? 그죠? 아, 게다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 너는 한국 사람이야. 똑똑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어? 하면서 강요 우학사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모델 마이너티아노는 아주 사람 죽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도와줘야 돼요. 예?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제너레이션 갭이나 인터컬처럴 스트라이브스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저희 제 아이들은 1.9세라 볼 수 있습니다. 2살, 3살에 왔기 때문에. 예. 가끔 가다가 어려운 얘기해서 말이 안 통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구나. 왜냐면은 영어,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 문법에 의존한 한국말이에요. That's not Korean language. That's based on the English grammar. So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네. 네? 근데 코리안 컬처를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니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가 코리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은 지도력을 추구하면서 개인 사업을 추구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걸 뭐, 리서치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인종 문화 사회, 그리고 주류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지도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가 지도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특권 얻을 수 있는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서 그 지도력을 갖게 해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 책에서는 지도력의 가장 핵심은 썰빙이라고 해요. 썰빙.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자연적인 리더십은 크리스천 리더십은 썰빙이다. 썰빙할수록 그것이 막 퍼져나가고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두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성기겠어요? 다섯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성기겠어요? 더 많이 성기면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다섯 언어 한 사람이 리더 되기 좋겠죠. 다섯 나라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좋겠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성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우리의 그, 내추럴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블러드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블러드예요,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인종적으로 친밀해서 한국인들이나 뭐 에이션이나 모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특정된 한국인만의 교회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EM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조직에 있으면 그런 조직에 가려고 그래요. 뭐 에이션 뭐 조직 뭐 이런 것에 그리고 이제 같은 인종적 환경 또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예비를 드리기 좋아해요. 이왕이면 EMEC에 중국인 2세들도 부르고 해서 자꾸 모이게 하세요. EMEC 그냥 퍼져서 아시안 EMEC로 막 오고 싶으면 미국 애들도 뭐 아시안 랭귀지 원하는 애들을 와서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이론인데 이거의 핵심은요 결국 조직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시스템을 공격을 해야 돼요. 예? 시스템을 공격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 다민족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나 또 그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하는데, 뭐, 아시안들은 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접근해 봤고, 그 다음에 미국 1.5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수단, 모잠비크, 뭐 세네갈,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수단이 있겠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접근해 봤고, 뭐 유럽은 뭐 독일, 터키, 러시아, 중동은 팔레스타인, 이란, 이집트, 수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접근해 봤고, 남미는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에서 유학생들과 또 포스닥에 온 사람들, 방문교수 가정들을 초대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팔레스타인 2세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요. 뭘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우리 땅이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땅인데 뺏겼어. 팔레스타인 2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막 슬퍼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푸에르토리코의 성문인데 그리고 여기는 저 이란의 성사람입니다. 이란이고 여기는 동생.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왔고 여기는 중국인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접근했냐면은 첫째가 길거리에서 접근했어요. 길거리에서 접근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노동자부터 접근했습니다. 노동자부터 접근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니면 지역 교회 어디에서 운영하는 ESL 코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갑니다. 가면은 각종 노동자들이 다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방을 붙였습니다. 잉글리시를 가르쳐주겠다. 리딩이나 그래머를 가르쳐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를 했더니만 이분이 먼저 왔어요. 이분이 이란에서 왔어요. 이란에서 왔는데 굉장히 나이스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모슬렘인이었다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테리안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보니까 자기도 성령에 관심이 많대요. 그 어떤 성령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자기가 나도 우리도 성령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성령부터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어쨌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같이 성경 공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면서 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 집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이 젊어요. 이 사람이 그때 26밖에 안 됐어요. 그죠? 전혀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그 엄마가 밥도 해주고 해서 먹고 막 친하게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잘 교제하고 갔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동생이고, 여기 이제 박사과정하고 있고, 딸은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장로님이고, 교회도 개척했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야, 뭔가 하나님이 서광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성육고 오는데 이번에 왜 왔냐면 영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영어 배우러 왔어요. 진짜 영어가 안 돼요. 1년 만에 돌아갔어요. 영어 절대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춥고 저희가 되게 추워요. 아이오와가. 그러니까 춥고 이 따뜻한 지역에서 살다가 오렌지 먹고 살다가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떨다가 그냥 1년 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서 왔고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주는데 젓가락을 싹 옆에 손가락으로 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그래도 다 드셨어요. 한 접시 다 드셨고 그리고 아기가 났어요. 이쁘죠? 네, 우리 같이 이제 축하하고 방문해서 모슬렘입니다. 맞으면 재밌게 지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아이오와 대학 박사과정 에서 교육학 같이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저희 모임에 이제 이거 문화 모임이에요. 문화 모임 저희 가정에서 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터키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디오니소스나 바카스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더 가까워졌냐면은 딸이 소녀시대의 팬이에요. 그냥 소녀시대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터키에서까지 알려져 있어요. 소녀시대. 여기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왔고 우리 사랑스러운 일본 자매. 예. 저희와 같이 교제하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 자 이분이요 일본 전통 차를 따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전통 차는 아무나 따르면 안 되고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따라야 돼요. 그것을 저희 집에 와서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잘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기독교 학교 나왔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일본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티 만드는 도구들을 보여주고 쭉 이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티를 집어넣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면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돌리죠?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뭐 영어 유창하지 않아요? 그냥 뭐 땡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질문. 네.
2: 같은 사람 쌍둥이 동생
1: 누가?
2: 아니 화면 다른 사람
1: 똑같은 사람이 아까 그 사람.
2: 네.
1: 아 저요? 아 그거는 나중에 질문이 별로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나중에 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자, 같은 사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통 차 예식도 해서 먹고요. 또 교제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히로미. 아, 이 아주 그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리고 누가 복음도 거의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 그놈의 빨리빨리 때문에 결국엔 망했어요. 한국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한국의 빨리빨리 의식, 패스트런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다민족 접근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들어온 사람한테는 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돌려서 너 예수를 어떤 분이나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하다가 너 옥셉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박사 포스트하고 와서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급하니까. 오늘은 이 돌아가기 2주 전에 결판을 내야겠다. 그리고서 아이렉트로 얘기했어요. 그때 안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 책을 꼭 보세요. 일본 목사님이 한국인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일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1500년대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후로 300년을 기독교를 탄압을 해서 거다 죽였습니다. 저 이 당시에 일본 인구가 2천만이 넘었어요. 2천만. 그 중에 80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엄청 많은 인원이잖아요. 거의 4%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보니까 아니 이 기독교 믿으면은 이거 우리 통치 다 무너진다 이거 와야 된다 아 이거 뭐 무슨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나 무슨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고 그러지 않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탄압을 하는데요 예수님 사진을 딱 놓고 밟으라고 해요. 안 밟으면은 그냥 죽이는 거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저기 가족을 연합시켜가지고 5명을 묶어놔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오호 담당제가 거기서부터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에다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절에다 다 등록 믿든 안 믿든 전부 절에다 등록시켜. 지금까지도 절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 어느 절이야? 그러고 어느 종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믿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주 막 철저히 탄압을 한 거예요. 철저히 탄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잡혀갈까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살아남았냐면 300년을 살아남아가지고 1800년 말에 미국 이렇게 나 서양 선교사에 들어오잖아 일본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지하교에 숨어서 300년을 살아온 세대들 중에 몇 명이 교회 왔어요 예배드리러 예배드리고 다 잡혀가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한번 예수 받아들이면 배신 안 하고 계속 가는데 아주 씨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씨를. 300년.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요. 마치 옛날 우리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었거든요. 그거랑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모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게 될 일이 안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보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 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태국에서 이제 방문 교수 여기 중국에서 언더로 왔던 사람 있고 이렇게 초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C국의 한국 교포예요. C국이 한국 교포인데 이 자매는 이제 시국에 어느 지역은 잘 살아요. 한국 교포들이. 근데 보통 어느 지역은 참 못 살았는데 못 사는 지역에서 왔는데 돈이 없어갖고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옥스퍼드 사전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랩실에서만 살았는데 그레이드가 4.0이었습니다. 4.0 만점에 4.0을 받았었는데 딱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땄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 와서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졸업하고 나서 스토니브룩에 있는 뉴욕 대학에 PhD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시국 여자를 따라온 한국인 학생. 네? 이렇게도 접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 초대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여기는 이제 시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국에서 온 사람들, 학생들, 신생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 터키, 중국, 대만, 한국 이제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터키에서 왔고 여기 코리안 세컨 제너레이션, 여긴 대만 세컨 제너레이션, 여긴 젊은 세컨 제너레이션, 여기는 PhD 학생. 네. 이렇게 시국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찐가 해가지고 찐가 아시죠? 찐가. 그 게임에서 걸리면 이제 벌칙 주는데 자기 댄스를 잘 친대요. 이렇게 잘 치는 게 이렇게 잘 쳐. 와. 야, 이 사람은 이국에서 왔습니다. 이국에서.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춤추다가.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사람이 믿게 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일본, 여기는 이국에서 왔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줬던 화면이고, 요거 이제, 요 사람은 대만, 여기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컬처럴 컨설트랍니다. 컨설트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다. 내용이 반드시 건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무 노래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가져오고, 얘는 액터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네? 액터. 여기서 액터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학교 건물을 빌려갖고 제목은 컬처 쉐어링 컨설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섯 개는 반드시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는 다들. 난 기독교인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요 이 그냥 집회를 같이 해버려요. 안 믿는 애랑 같이. 예, 그냥 해버려요. 근데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뮤직 시스템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코리안, 여기 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슬렘들. 여기는 여기서 왔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선 밥 시컷 먹고서는 딱 자기들 지금 타임이래. 무슨 타임인데?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리를 막 두리번두리번면서 저기서 해야겠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제가 목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고 접근 안 해요. 네? 자,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2: 38.
1: 이건 좀 너무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몇 살로 보이세요?
2: 저
1: 또래. 이제? 고맙습니다. 야.
2: 40?
1: 와, 거의 비슷해요. 내년이면 50입니다. 근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저 30대 초반으로 봤어요. 네. 30대 초반으로 봤는데, 어쨌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젊어야 돼요. 이 사역 하려면 젊어야 돼요. 나이가 들은, 이렇게 안 입고 다닙니다, 전 절대로. 청바지에다가 아주 좀 이렇게 밝게, 캐주얼하게, 밝게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되고, 어쨌든, 요게 이제 인도 세컨 제너레이션, 요게 한국, 여기는 미국, 여기는 필리핀에서 온 세컨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초대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미, 뭐 어쨌든 근데 남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기 히스패닉 쪽 사람들. 제가 이제 노동자 사역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멕시코나 이런 이렇게 남쪽에서 온 그 히스패닉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 없으면은 그 모든 기본이 없어져요. 기반, 모든 뭐 레스토랑이고 뭐고 이런데 기반이 없어요. 다 이 아주 맨 밑바닥 일꾼들이에요. 어느 정도 일하냐면 막 12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아주 뭐 잠깐 화장실 갔다고 계속 일하는 식입니다. 저희 아이오시티에서도 한 4, 50분 떨어진 데 터키 공장이 있어요. 털 뽑는 거. 거기서도 털 뽑는 거. 트럴키 공장. 예.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털을 막 뽑는데 기계는 계속 오고 계속 뽑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사니까 어디에 사냐면은 모바일 하우스에 삽니다. 근데 모바일 하우스에 사면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민국에서 계속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잡혀가가지고 쫓겨나고 애는 여기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황도 와요. 여기도 어떤 가정을 가보면은요, 애가 한 5명 사는데, 다 있는데, 첫째, 둘째 엄마가 따로 있고, 셋째, 넷째 엄마가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남미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살 때 남편 밑에 이렇게 막 눌렸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혼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세 밑에 있는 애들은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나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텐 닫혀놓고는 막 힘들게 애들끼리 있는 여기 갔는데 세상에 먼지에다가 밑에는 메뚜기 같은 게 막 뛰어다니지. 막 개가 돌아다니면서 온통 똥을 싸고. 아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라질 뭐 이렇게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남미 사람들 초대한 거고요. 낚시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역은 핵심이 저와 똑같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저를 접근하는 걸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니네들 문화 얘기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인디아에가 왔고 베트남에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빌렸습니다.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가 컬처 쉐어링 미팅을 하는데 이 좋은 미팅을 위한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소를 제일 좋은 100명이 들어가는 컨퍼런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각 나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냐면 길거리 가가지고는 5분 내에 반드시 이 사람들 접촉해야 됩니다. 5분 이상 말 시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5분 내에. 그리고 아이오와 시티 같은 경우는 추워가지고 겨울이기 때문에 5분 이상 같이 떨고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5분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여기 학생이고 이름이 뭐고 나 한국에 왔는데 지금 너를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다. 다민족, 난 이제 다민족, 그러니까 애칭의 마이너리티 에듀케이션 전공하고 있는데 널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모임은 컬처 쉐어링이니까 너 와서 네 나라 문화를 소개하거나 아니 노래를 소개하거나 아니 무슨 음식을 소개하거나 아니 무슨 학교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아니 뭐든지 소개해라. 넌 너 얘기만 하면 된다. 와라. 그럼 우리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줘서 네가 코리안 푸드도 먹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와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틀 이내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메일을 받고 전화를 받든지 전화가 되면 이메일이랑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틀 안에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페이스북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 만남이 기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인원이 한 700명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했죠, 저희가.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저는 무슨 문화를 나눴냐. 저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 막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몰라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창세기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얘기한 거야, 진짜.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com www.awr.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남양주에서 노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매주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당시 그 남자분은 은퇴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90세셨고 여자분은 80세 초반의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연세 남양주에서 강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목회하던 곳에 오셨습니다. 얼른 보기에 남자 집사님은 몸도 작고 여의셨고 여자 권사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기와 달리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두 채의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 채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양주의 고급 아파트였고 또 다른 한 채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인 강남타워 팰리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이사 오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셔서 서울의 달동네에 사시면서 부부가 연탄 리어카를 끌고 계란 장사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런 고된 생활 중에도 이 부부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서울에 이사하여서 제가 부임하고 신방하던 그 날까지 사각개짝 위에 이제는 예배상 위에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은 수첩을 펴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하나씩 지우시고 다른 기도 제목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먼 곳에 있지만 제일 먼저 오시고 교회에 오셨어도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제시간에 3층이나 되는 식당에 선수 두 분이 손을 잡고 올라가셔서 그 많으신 연세에도 선수 음식을 받으시고 드신 음식 식판을 다른 사람이 도우려고 하여도 선수 반납하셨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노부부는 본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복과 삶의 복을 받으셨지만 자녀들도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고 손자들은 서울의 가장 큰 병원의 의사들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니 모두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늘 떠오르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산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엘리멜렉, 시어머니는 나오미, 남편 기르온, 아내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홀로 자신을 남기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은 그들의 친정으로 보내고 시어머니 홀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룻은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기륜이었습니다. 원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 유대 땅 베들렘에서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년과 기륜을 데리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유대 땅 베들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다음에 며느리를 모압에서 맞았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결혼한 지 10년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년과 기로는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 모압 여인들,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은요 므낫세의 지파인데요. 비록 가문을 이은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도 세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도 그의 자손인 까닭에 여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율법의 여자의 상속인은 같은 족속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원래 여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같은 종족에 시집을 가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없는 므낫세의 가문에도 같은 종족의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유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조항을 안 엘리멜렉은 유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집안이었지만 이 약속을 버리고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어렵게 나오미가 키웠는데 결혼해서 10년 만에 둘 다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따라서 이방 땅에 온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의 참담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남편 기론의 10년의 삶을 보면서 비록 이방 연인이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와서 생활을 한 나오미, 결과는 남편도 잃고 자녀를 먼저 자신보다 먼저 보내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는 말씀을 어겼지만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룻은 보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은 며느리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의 고향인 모압에 머물면서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 잘 낳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알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시어머니 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압으로 와 남편도 자녀도 잃으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의 비참함을 알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삶의 곳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신앙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따른 결과 고통받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는 큰 어려움 중에도 뒤늦게라도 신앙으로 이긴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인간적인 진실은 알았지만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그 믿음의 길을 룻은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주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내가 있던 곳에서 혹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머나먼 타양에 와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생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지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정말 후회된다. 지금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우리가 바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에게 세상에서 이름 날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귀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말하고 있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다시 물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자손손 복받고 살아라. 그러나 자녀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주님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세상길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룻의 분명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시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머무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따라가다 세상에서 털털 털려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의 살다가 더 외로워진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어려운 중에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해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며느리 누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폐륜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 사랑한다면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 쉐마 이 신앙을 재산 대신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자녀의 손에 손으로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나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삶의 곳곳에 기록하면서 보게 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왔던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으면서 회복한 신앙이 바로 이 쉐마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면서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가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도 가문도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말씀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9절이 이 부분을 우리는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우상, 물질에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도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2%의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뉴욕의 슬럼과 바로 옆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일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복받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 16절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자기 고국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물질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그 시어머니가 얻은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방 땅에 오자마자 남편이 죽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도 결혼하자마자 10년 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자기들 고향에 머무라고 합니다.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과 부모 친척에 돌아갔지만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오히려 그 시어머니에게서 자신이 어려운 시를 보면서 겪으면서 배워온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어머니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시절 고비와 위기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질을 따라왔지만 남편을 잃으며 아들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회복한 신앙,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오미의 신앙을 삶의 곳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감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분명하게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헛된 거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배웠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녀도 잃고 물질은 사라졌지만 참 신앙을 얻고 믿음의 참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본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룻의 후손인 다윗이 그 할머니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물질도 얻지 못하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좋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런 은혜로 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며느리 룻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지. 우리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가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 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녀 회복, 물질 회복, 평안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결심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 당대에 처절하게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고통받으면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한 발짝 정말 일어설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숨 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크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비석을 세우면서 그 묘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성경 한 절을 새겼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장사하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려고 할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크신 어머니였다 하는 생각이 날 만큼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떤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가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배당에 가긴 가도 믿음이 별로 없어. 아이들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혹 남편까지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못 속입니다. 항상 붙어있고 항상 따라다니니까 자녀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보기에 자기 어머니의 일생을 회고해 볼 때 과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크신 어머니였다고 자녀들이 생각할 정도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을 지어서 남겨주기도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와 같은 유산은 며칠 갈 수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불멸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가 가고 갈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축복의 근원이 될 불멸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불멸의 믿음과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남겨주면 이 유산은 우리의 가정과 대대손손 같이 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운 중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한 신앙,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하여서 당대에는 아무런 믿음의 흔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의 왕이라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줌으로 자자손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율법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고 그 징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공간에 올라갔던 이 러시아 우주조종사 유리 가가리는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 없더라. 뭐 후르시초프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다른 말을 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위대하시다. 원더풀. 그래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그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과학자나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그 기득권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확실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확실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이스라엘, 저 이집트, 예? 홍해, 시나이반도, 요르단,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곳, 자라나셨고 사역하셨던 그 현장, 예루살렘, 갈릴리, 이야,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을 법한 그 길을 다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막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 현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못된 신앙 안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만 하더라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그들의 종교는 7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구리 신도 믿고 쥐신도 믿고 염소 신도 믿고 지금도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신상을 만들어 놓은 짐승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700가지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아기 예수님이 피신을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 외의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료들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더 기가 막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옛날 할아버지 적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그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물만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또가 당첨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를 가졌다면 그건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메.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필로세,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만도 자신이 너무나 깊은 상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터를 가봤어요. 놀랍게도 물고기 잡던 그곳을 가봤어요. 그 일명 베드로곡이라는 곳이 많은 거기를 가봤어요. 예. 그 베드로 수의교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eter's Primacy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 고기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곳을 가봤는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인 것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느 숙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놀랍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너무 감사했고 그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 이집트를 갔는데 예수 기념교회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고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경로가 이렇게 지도로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처음으로 간 곳이 고센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어디냐?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공부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나일강의 하류에 이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요 델타 지역이라기도 하는데 요게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해변길로 가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렸을 때 처음 첫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반갑게 맞이한 집에 마침 장례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 땅을 도로셔서 삥 돌아서 다시 카이로로 내려오셔서 카이로 쪽에서 나일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다시 또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신 그 지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산성의 소망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은 That's it!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속에 살아가시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85%가 무슬림이라는데요.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5%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15%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 이슬람들이 들어와 갖고는 이슬람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는 막 그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5대 교리적인 기둥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이집트의 황제는요, 워낙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끄떡도 안 할 거야, 별로 제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85%나 무슬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상인 것을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15%는요 2000년 대대로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쓰레기를 치우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는 지역도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동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찬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콥트교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IS가 다 순교를 시켰죠. 막 죽였죠. 예. 그때 이들은 그 IS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이들의 일대 교황은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 기념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당 양옆 중심으로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기둥에는 아무런 데크레이션이 없어요. 누구의 기둥일까요? 가룟 유다의 기둥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집트 기독교 신앙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를 배신했나?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유다는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를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 신앙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저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주저앉은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참된 부활만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가장 큰 소망으로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토굴 속에서도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가난한 삶의 환경과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예, 계속해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곳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38절을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쿰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SNF파가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사실 목회자로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현지에 가서 배우니까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많이 가고 싶어요. 막 지금 배웠어도 다 이게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쿰난 공동체라고 사해 근처에 있는 그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를 잘 아시죠? 사두개파. 예. 사두개파와 비등하게 또 하나의 경건파가 있었는데 이 에센의 공동체, 에센의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었죠. 예. 그런데 에센의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동굴에 나가서 예,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 참 그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성결할 뿐만 아니라 순박하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래 생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가족이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교회가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구역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고 염려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바로 지금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all about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는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래서 다산의 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언약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요 제가 참 놀랬던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간 여정이 먼저는 이스탄불에서 카이로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이로에서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쪽 들려서 뭐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그 예수님 기념교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뭐예요? 마라의 쓴물도 가보고요. 엘림도 가고요. 그리고 신광야, 시내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예. 하루에 이게 와치가 있어 갖고 계산해 보니까요. 매번 보니까 만보 이상을 걸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24,000보, 15,000보, 16,000보, 뭐 13,000보 막 계속 매일 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살이 왜냐하면 음식이 다 뷔페로 나오거든요.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살 좀 빼려고 그리고 갔는데 살은 빼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데 이 참 감사했던 것은요. 지금 한국은 아예 그 지역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테러가 일어나갔고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좀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무장경찰들이요. 앞뒤로 칸보이를 하고서 저희를 호위해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경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거기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뭐 조마조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가 다 광야예요. 진짜 광야예요. 거기가 유다 광야, 네게부 광야, 바람 광야, 신 광야. 그러니까 거긴 신이 아니라 zin이에요. 진 광야예요. 거기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광야가 거기 완전 광야예요. 거기는요. 예. 그런데 거기도 물을 갖다 다 대갖고는요. 야자수 농장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긴 광야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가서 감람산에서부터 순례를 길을 떠나서 저기 시온산까지 예수님 갈보리산 지나서 시온산까지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갔다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종려주일 들어간 예루살렘 길을 따라서 그 행로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 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샤론 평화가 펼쳐지는데요. 뭐 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뭐 다 논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매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평화가 쫙 펼쳐졌는데. 다 거기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이쪽 그 요단 동편도 그렇고 다 아주 살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요르단을 넘어와서 이쪽 뒤로 넘어오니까 사해 밑으로는 또 광야가 쫙 펼쳐지고 이러는데요. 예. 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젖은 이 육축의 젖이다. 그리고 꿀은 그 꿀, 그 단 것들을 얘기해 대추야자 열매 물론 이제 뭐 별 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여치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옛날에는 블레셋이 다 차지했던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가자지구만 빼고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테라비브라든지 이쪽의 지역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지중해 해안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요. 그 테라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소라고 하는 테라비브에서 매년마다 2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가고 큐어 축제를 갖다 벌인다는 겁니다. 20만 명이나. 세계 최대의 큐어 축제를 거기서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여리고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인권을 자기들이 보장해주고 인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전쟁 범죄를 지우기에서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신앙은 악한 것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 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찾거나 혹은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얻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거듭났고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했어요. 예,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섭리하신 것이죠.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탓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무려 4시간 정도를 걸어갔고 걸은 시간만 4시간이에요. 원래는 시간으로 따지면 8시부터 4시까지니까 8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걸은 시간만 4시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린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 주일날 행하셨던 그 행로를 따라서 길게 아주 긴 거리더라고요.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수님 십자가 형을 받은 그 갈릴리, 선고받은 곳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거기도 또 긴 여정이에요.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 그 갈보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멈추셨던 곳마다 14군데에 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약교회 처음으로 거기 임하였고 또 신약교회가 거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도 또 교포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에 만보 이상을 걷는 이 시간이 이게 뭐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언덕, 거긴 계속 언덕이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근데 처음에 모자를 썼는데 예수님도 모자 쓰고 다니셨을까? 선크림도, 예수님도 선크림도 안 바르셨겠지. 네. 얼굴을 좀 태워보기로 했어요. 네.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참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행이라고 안 하고 순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관광이었으면은 사실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그 다음 일정은 좀 쉬고, 우리 좀 피곤하니까 쉬고, 또 다음 일정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일정, 예, 그 여정이고 또 예수님 다니신 여정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지요. 진정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행 중에 13분이 갔는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도 다 잘들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신의 산 올라가는 데는요. 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1등으로 올라갔다 1등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낙타를 좀 탔어요. 제가 낙타를 처음에 안 탔어요. 40분 동안 제가 혼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낙타에게 미안해갖고요. 낙타가 저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타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낙타를 안 탔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어지러워갖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40분 막 올라가니까요. 그래, 낙타야, 미안하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길 꼭 넉넉히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0: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들 방송 사역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으며 이 ITL 카드를 받아든 사람들이 비벤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곁들여진 그 ITL 카드 한 장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2번째 유계준 장로가 조만식 선생을 만나고 있는 동안 일본의 감시망은 유계준 장로를 포착하고 있었다. 비록 유계준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유계준을 특별 관리하고 있던 터였기에 그의 행적이 하나하나 노출되고 있었다.
1: 네, 들어오세요. 그래, 무슨 일인가?
2: 예, 유계준 장로대에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1: 보고? 그래, 뭔가 감시하고 있나?
2: 예.
1: 뭐라고 했나?
2: 아직 뭐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보고할 것이 뭔가?
2: 조만식이와 만난 것 같습니다.
1: 뭐? 조만식이를 만나? 조만식이 형무소에 있지 않은가?
2: 예,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1: 뭐? 출소? 아니,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출소인가? 출소는? 좀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당국이 도와주질 않는구만. 그래, 무슨 일로 만났나?
2: 아직은 잘...
1: 당장 무슨 일로 만났는지 알아내더라.
2: 아, 예.
1: 조만식의 동태도 빼놓지 말고 보고할까?
2: 핫!
1: 조만식이가 출소를 해.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구만. 골치 아프게 됐어.

0: 조만식 선생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유계준 장로는 숭덕학교의 인사들을 찾아갔다.
1: 자, 여러분, 인사들 하십시오. 산종현 교회의 유계준 장로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아저 유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아, 장로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1: 도움을 받다니요? 그저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2: 아니옵시다. 우리는 익히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우린 큰 힘이 됩니다.
3: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장로님, 비둘기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힘을 써주십시오.
1: 날에 부족은 하지만 힘을 같이 하지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라요.
4: 자자자, 이제 유계준 장로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힘이 납니다. 이젠 모아진 힘으로 더욱 후학과 인재를 기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겁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총과 칼을 들고서 우리를 위협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비폭력으로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재의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 선생님들,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5: 누구요?
6: 아, 예, 접니다.
5: 김동지. 아, 그래, 무슨 일이요?
6: 저 밖에 수상한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수상한 자들?
6: 예, 외놈들이겠지요.
1: 아이고, 저 큰일 난 건 아닌가요?
4: 어차피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외놈들이 우리가 만난 것은 알고 있지만 왜 만나는지는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1: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디요?
4: 이젠 더욱 조심해야죠. 저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3: 김동지.
6: 예.
3: 밖에 동태를 잘 살펴주시오.
6: 알겠습니다. 저 그럼 오늘 만남은 이쯤 한 것으로 하고 밖에 나가 외놈들이 보는 앞에서 헤어집시다.
1: 아니, 외놈들이 보는 앞에서요?
2: 우리가 죄지은 것도 없는데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이 그냥 인사하러 만난 것처럼 하면 되겠지요.
4: 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나 알게 만나야 하지만 그 속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예, 기르디오.
2: 자, 그럼 밖으로 나갑시다.

0: 어떻게 됐나? 보고에 의하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움직임? 구체적으로 말인가?
0: 숭덕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 같습니다.
1: 숭덕? 숭덕이라면 유계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가?
0: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사 인물들이 아닙니다.
1: 누군가 그자들이?
0: 교장 정주현과 함석은 황찬현 등입니다.
1: 뭐야? 정주현, 함석은, 황찬영. 이게 심상치가 않구만.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이놈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성취해야 할 결과가 아니라 따라야 할 발자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왕자도 질세라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서 뼈를 하나 주었는데요.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사자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 왕자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 깔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문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수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셨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결정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3: 제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앗이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 제 27장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순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이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이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이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이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제28장.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이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2: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냄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이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이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21장 이제 순서가 되겠어요. 이제 이 신명기 21장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것에 대한 모든 규례가 결론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21장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련된 흥미롭고도 훌륭한 법규들을 이제 앞서서도 발견했지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지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얼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살해되어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인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거죠. 발견된 그러한 경우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를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여서 그 죄인의 속죄 행위를 담당할 성읍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살인사건이 자기 성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성읍이 맡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때 그들이 취한 속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대단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성읍에서 그 성읍의 거민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과시하는 경우가 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죠. 살인행위가 자기 성읍에서 발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에 대한 속죄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많은 죄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죄악상에 대하여 그저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나가라면 큰일 나겠어. 이 정도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범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뭐 이렇게 말로만 걱정하는 것과 진짜 기도하는 것과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를 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부분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경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아내와 미움을 받은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 미움을 받은 자의 소생이 장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의 장자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야곱의 경우에서 이미 보았어요. 자, 18절을 보시면 18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또 이 탕자에 대한 법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벌을 내려야 된다.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나간 탕자가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한다면 뭐 돌 맞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자복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는 대단히 생소한 규례를 주시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그렇게 죽은 자 그런 시체는 밤새도록 그것에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런 법인데요. 그것은 그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범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전형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형법으로 교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벌은 극악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가 자신의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사형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경고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도 로마인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되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로마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에게 있는가라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따라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22장 여기서부터는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5, 6, 7장에서 십계명의 반복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피며 해석을 했고요. 8장에서 21장까지는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이제 이 22장에서 26장까지에 걸쳐서는 가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율법들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신 것으로서 본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또 이 규례들이 여기에 발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설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서야말로 그 당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훌륭한 설린 정책을 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향해서 뭐 그랜드 뭐 바겐 뭐 세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베풀기를 소망하는 이 베풀기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자선 단체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단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이미 모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린 정책을 보이셨고 또 명하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웃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래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의 어려움 속에 본인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했던 것으로 성경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규례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날도 여자는 여자답게, 좀 여성답게, 또 남자는 남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중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서 의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의복 너머에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고유한 성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날 남녀 간의 외모와 행동 이런 뭐 특별한 차이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결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체의 바꿈들, 뭐 레즈비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이런 일만, 여성은 이런 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리해 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도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하지만 늙어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고생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그 삶에 많은 고난이 따른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잘 지내다가 늙어서는 그 삶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은 그렇게 멋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라고 일으킨 첫 번째 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누구를 일으켰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일으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닷이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가? 그 배경이 이제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크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에돔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에돔 사람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1만 8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만 8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다윗이 악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총애를 받고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하닷이 바로왕의 눈에 쏙 들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제, 그러니까 왕비의 여동생이죠. 바로의 처제랑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닷이 그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닷과 바로의 관계가 각별한 사이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다윗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에돔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에돔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이 제일 높은 하닷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일으킨 대적은 누구였는가 하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번에는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고 했습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의 종이었죠. 소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 소바왕에게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자,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소바 왕국을 공격하니까 자기의 왕을 이제 배신하고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되죠. 수도가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는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더니 나중에는 이제 더 넓은 지역인 시리아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이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시리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또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나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죠. 아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나 시리아나 결국은 다 그게 그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리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르손이 괴롭히고 남쪽에서는 또 누가 괴롭힙니까? 하닷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성할 때는 뭐 에돔이든지 뭐 이런 다마스쿠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못 썼는데 왜 솔로몬의 말년에 이런 나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고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일으켰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느밧,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건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건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2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누가 솔로몬의 신하라는 거예요? 예, 뭐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냐 뒤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냐 요 차이인데 이제 이럴 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 족속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이제 두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적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27절부터 3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로보암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감정이 있어서 대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냥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게 될 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럼 열두 지파인데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두면 한 지파가 남지요. 그 남은 한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아, 우리 이명숙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네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자, 열왕기상 1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열 지파와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 지파하고 또 어떤 지파 사람들을 모집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에서 빠뜨렸느냐 이거예요.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지파로 취급을 안 하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일부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다 위에다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아래 갖다 붙일 수도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도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집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였지만 일부는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일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 어느 쪽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나라를 탁 띄워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지파는 남겨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잇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3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네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겨 두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노 중에서도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한 일을 생각하면 나라를 다 그의 신하에게 줘도 시원찮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한 지파는 남겨두어서 다윗의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방금 읽은 이 내용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일으켜준 것처럼 너에게도 왕조를 일으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서 끝이 나고 맙니다. 딱 아들까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결국 그 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제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좋은 왕 하면 다윗, 나쁜 왕, 악한 왕 하면 여로보암 이렇게 되지요. 자, 성경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바사라는 나쁜 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번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또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번에는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다. 여기도 역시 여로보암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장 52절.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번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역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왕들의 표본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정말 복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잘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제 괴롭힐 목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대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본문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을 세운 목적은 뭔가 하면 솔로몬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4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티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을 죽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대적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했어야 할 행동은 이 사람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눈에 가시, 자기의 대적들만 없애려고 한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적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저는 정말 원수 안 만드는 것이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이 많아보세요. 그 골치 아픕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적이 나중에 내 자식을 괴롭힐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적 원수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 안 만들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친구라도 원수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많은 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드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생김으로 원수도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끝이 좋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도 잘 생기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종말이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심으로 젊었을 때도 평안하고 또 늙어서도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위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격입니다. 성격을 다스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의 다스려지지 않은 그 성격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 당신의 성격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로 다 완성한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드러나야 되고, 왜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그 과정들이 이 역사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에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땅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라는 자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자들이, 왕들이라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지킨대요. 율법 지켜서 존경받는데요, 백성들에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 것만 책망을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마태복음 2장 계속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얼마나 존경받는지. 긴 옷 입고, 옷 율법 잘 지키는 긴 옷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유대사회는 아주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이사야를 한 곳만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읽었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긍휼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이 고아 과부 나그네의 것을 훔쳐 먹는 이 지도자를 책망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경건해요.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과부는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뭐 유산으로 조금 있는 재산이라도 그 경건한 서기관에 갖다 맡긴 거예요. 좀 지켜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서기관이고 이번엔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하나를 사람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둘 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네. 그거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내 둘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균형 감각이 없어요. 한쪽을 사랑한다,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다면.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게 섞인 거예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돈 하나에 벌벌 떨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누가 반발합니까?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웃죠.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나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거 디퍼런트 동사. 이것은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고 능동태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고 사도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오실이라는 그리스도,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세례 요한의 손가락 딱 마주치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내용이 세례원이 외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약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세례원을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보혈의 찬송, 그게 제가 한절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 찬송 한절 가사면 더 충분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율법같은 세례요한까지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더라. 그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그 천국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 지킴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십계명 깨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을 할 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이들은 율법의 영광이 있거든요. 율법 지킨 자기가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사오던 율법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누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배설물인지 알게 돼요. 이방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아니?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니까 그 양심을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니? 그 의들이요. 십자가 앞에서는 뭐로 드러나요? 쓰레기로, 배설물로, 똥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돼요. 그 십자의 복음인 자체가 그걸 함께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 이방인들의 양심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십자에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고 그 죄가 되셔서 십자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으심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율법 못 지키면 죄사선 사망입니다. 하나를 지켜도, 못 지켜도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된다. 왜? 율법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룩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한다면 그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탐심 자체가 간음이에요. 예수 신랑 버려두고 딴 거 사랑한 게 간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죄예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고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말은 자살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한 자들이고 어마어마한 간음을 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살인자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 십자가의 영이 안 왔어.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말,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또한 십자에서 일어난 뒤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데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11조는 빼고 다 이루었을까요? 11조는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이미 그 아브라함에 있는 내용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십자에서 다 빼놓고 그 두 개는 빼놓고 다 이루었을까요? 날과 달과 절기를 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개는 빼놓고 십자에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구약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살인 강도라도, 장기라도, 평생 살인 강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장녀라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하게 온전한 거룩함을 입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랑선 첫 열매가 들어지는 거죠. 첫 열매. 첫 것, 만물.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뭘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그동안 구약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 만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열매가 희생됨으로 11조가 드려짐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장자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 장자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더듬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는 뭐 해줘야 돼요? 드려줘야 돼요. 그 구약은 전부 모형이에요. 맏아들을 바치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첫 것을 바치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다 첫금 맏아들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맏아들이세요.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세상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모였는데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아버지로 우리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약의 처음 것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구약의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로 다 완성한 것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죄가 뭔지 드러나야 되고 왜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그 과정들이 이 역사예요. 저는 대상포진 그럴 때 잘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이 두 분이나 그 아파서 막 끙끙거리 살 때 별로 뭐 마음은 서이지만 내가 안 아플 뿐이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번에 왔어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최소한 일주일 약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약을 하나 먹어 지금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안 아파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여자에게서 나야 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유혹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하러 오셨어요. 여사하러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체휼하러 오시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보다 더 낮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으셔서요. 그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임한 자는 부활의 첨 열매, 성의 첨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들은 막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요.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모여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요. 도대체 십자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한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죠. 너희가 세례로 다음 주에 세례받을 분도 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학습문답하는 사람도 미리 예습 잘해두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묶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했다는 거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거죠. 이미 십자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시고요. 사하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어떻게요? 지우시고 두 번째 지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십자의 모발. 완벽하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분리해요. 법이 있으면 우리는 분리하다니까요.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하루살이 걸러내고 그짓 왜 했어요? 낙타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왜 걸러내세요? 왜 종교적 경건을 꾸며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려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날과 달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유대인들이 뭐라 했거든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 주의 스스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 성전 모든 것들 11조가 다 그림자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활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십자가는요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는 저주받아 실패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다른 표적 기적 보았다 들었다 그거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육체를 따라 헛되이 과장하게 마련해요. 내가 어제 봤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전부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는지 그거 보아야 돼요. 19절 이렇게 되면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 그림자를 지키거나 또는 헛되이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뭘 안 붙들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그것이 몸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지체예요. 몸은 반드시 머리에 지체를 받는데 머리를 안 붙들면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붙들자 그랬는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것 들어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 교회 오면 좀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한 사람 많잖아요. 뭘 기대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림자를 붙더래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못 붙들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놓아요. 너절하게.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11조가 뭔지 제대로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히브리서 7장 8절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느라. 여기는 어디예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레인들이 죽잖아요. 죽는 데서 11조를 받아요. 레인들은. 그런데 저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느라 또한 10분의 1을 받으나 레이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이에게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레이 계통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백성이 온전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다윗 지파로 오는 거죠. 왜? 다윗은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름 받는 것은 앞으로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로 온다? 다윗 계열로 온다. 레위 지파가 아니 멜기세덱을 보여주기 위한 다윗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뭐도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요. 11조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사의 완성이 예수 시대로 완성됐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자원하여 작정함으로 10분의 1을 하셔도 돼요. 또는 10분의 1을 해도 돼요. 10의 2조를 하셔도 10의 3조 해도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없으면. 정말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보를 구제를 요청하세요. 그건 반드시 구제의 대상이에요. 먹고 입을 것이 없으면 구제의 대상이에요. 연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하지 마.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좀 넉넉하게 하세요. 좀 더 우리가 구제나 성교 더 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성교 여유가 있어서 두 곳에 500원씩 보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힘,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얼마든지 하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자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제사가 바뀌면요. 직분이, 제사 직분이 막 율법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를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이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미 시편 111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므로 그리스도를 반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신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올 것을 보고 시편 110편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안 보여요. 구약의 손이 가려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8장은 새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내 살과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9장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고 9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10장에서 결론입니다. 10장 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구에게 온갖 날과 달과 절기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폐한 둘째 것은 뭐예요? 둘째 것을 세웠을 때 무엇으로 둘째 것을 세워요? 이것은 받아만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자기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둘째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냐. 단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14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냈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셔서 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께서 왜 다 이루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신 모습과 다르죠.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럴 때에 딱 두 쪽으로 나눠져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으로 맞이할 것이고 십자가를 벗어버린 언약 밖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서워서 산하 날 가려도 바야 날 숨겨다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자기를 믿는 자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평생토록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던 영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영국으로 귀국하여 만찬 석상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상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상인은 자주 인도에 사냥을 즐기러 가던 부자였습니다. 선교사님, 그 참 이상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인도에 수없이 갔는데 예수 믿는 인도인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도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라고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조용히 일어나 그 부자 상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인도에서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상인은 뽐내며 대답을 했습니다. 호랑이요? 말도 마십시오. 나는 호랑이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호랑이 사냥을 자주 다녔는데 수많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참 이상하군요. 저는 선교사 생활 20년 동안 한 마리의 호랑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를 찾아 헤매던 사람은 호랑이를 본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던 선교사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인도인들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은혜를 찾고 또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선물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고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나 시간을 들여서나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베드로가 이후 무수히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이 이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나의 상급이 실로 엄청나게 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영원하고 복된 결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도구로 방문하여 아이텔 카드를 신청하셔서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사람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만의 문제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방법들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단추를 꿰어 건강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게리 코엔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가장 좋은 계획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제에 대한 얘기 그만해! 유대인들은 그자를 인정하지 않아.
2: 아버지,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1: 넌 나치와 똑같아. 너도 그놈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
2: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 진리를 아실 거예요. 그분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1: 더 이상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3: 그 일 그만두는 건 어떻겠니, 게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잖아.
2: 어머니, 전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없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3: 아들아, 제발 내 아들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2: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사실 군대 가요. 잠시 동안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요.
3: 군대? 화학교사 자리는 어떻게 하고?
2: 자리야 또 생기겠죠.
0: 미 육군에 입대했을 때 이 남자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에 맡기게 되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게리 코헨의 실화 간증입니다.
4: 대학 졸업생으로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일반 사병 대신 육군 사관학교로 가거나 장교로 지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친구 한 명과 저는 동반 입대를 했고 알칸사스 포트스미스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콜로라도 포트 카슨의 눈밭으로 보내졌죠. 포병으로 콜로라도의 눈밭에서 야영하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간의 현역 근무를 잘 수행하고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고향에 돌아와서 북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동시에 북부 뉴저지에 있는 한 기독대학에서 물리학 시간 강사로 가르쳤죠. 25살 여름에는 한 복음 전도팀에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메리언을 만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함께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셨답니다.
5: 게리 형제님의 복음 전도팀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하셨어요. 형제님의 간증이 회중들 마음을 흔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2: 대부분 유대인들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메리언. 전 기독교인들에 대해 나쁜 생각만 하며 자랐어요. 날마다 유대인을 증오하는 불량배 아이들과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왔죠.
5: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사랑해요, 게리.
2: 저도 알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4: 전 글렌데일에 겨우 9일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정의 마지막 날, 메리언과 저는 약혼했습니다. 우리는 글렌데일에 있는 메리언의 아버지 교회에서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진 제가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와 대화를 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겐 사촌 클럽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저에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2: 아버지, 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게리 왔니? 잘 지냈다. 이번 주말에 사촌 클럽에 올 거지, 게리?
2: 예, 꼭 갈 거야, 아버지. 그리고 저 이번 1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1: 그 아가씨는 유대인이냐?
2: 아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고 목사님의 딸이에요.
1: 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니. 난 내 엄마와 안 갈 거다.
4: 저희 결혼식에 부모님이 불참하신 일은 하객들 사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장인어른과 역시 목사인 아내의 오빠가 결혼식을 집례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5: 당신 부모님이 날 받아주실까요, 게리?
2: 때가 되면. 아마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받아주실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의 손자를 학수고대하시니까.
5: 두 분의 심정이 이해돼요. 그분들은 정말 극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미국에 오시기 전에.
2: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
5: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2: 레위기 19장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5: 너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죠?
2: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러니 우리 모두 같은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
5: 당신 말이 맞아요, 게리.
4: 전 시간 강사직을 계속 맡으며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육군 예비역이었죠. 결혼 2년 후 우린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죠. 신학대학원을 마친 후 우리는 인디애나 위너나 레이크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저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펜실베이니아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방문했을 때 사촌클럽에서 친척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1: 내 아들이 박사라니.
3: 아직 군대에 소속돼 있니, 게리?
2: 예, 어머니.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육군 예비역에서 임관돼서 이젠 장교예요.
1: 장교?
2: 예, 아버지. 저 중위예요. 군목학교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3: 아유, 정말 잘 됐구나.
2: 예, 전 정말로 사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랐거든요.
1: 여기선 종교 얘기하지 마라, 게이리.
4: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군목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교 기초 코스엔 수백 명의 군목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고 한 강의의 육군 교수는 소령이자 군목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농담을 함으로써 그날의 강의를 마무리 지었죠.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 소령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 그 말씀은 부적합한 농담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군목들에게 위임해 주신 강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천박한 농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4: 전 구세주를 공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목들 사이에서요. 하지만 장교이자 군목으로서 제 직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급이 낮은 장교가 공개적으로 상관을 나무랐다는 사실은 직업적인 자살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강의가 끝난 후 다른 군목들이 저를 둘러쌌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화를 냈습니다. 군목들 중 일부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며 예수님을 모독한 교수의 의연이 맞섰다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1964년, 전 군목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같은 해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죠. 그 시절엔 시민권을 비롯한 여러 도전들이 미 헌법에 가해졌습니다.
5: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게리.
2: 만약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각 학교에서 빼앗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책임감 없이 자라날 거야. 아이들의 상당수는 교회에도 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니까.
5: 정말 슬픈 일이죠.
2: 당신 이거 알아? 난 지금껏 한 번도 사병들에게 기도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린 모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5: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계획은 있어요?
2: 난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권고를 따를 거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 분위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다양한 종교적 자유의 소송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전 법정에서 종교적 자유와 하나님의 원리들에 대해 증언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곧 외국 선교사가 될 친구 밤 맥길이 고향에 와 있는 동안 절 만나러 왔답니다.
6: 그럼 이제 넌 예비역 소령이구나, 게리.
2: 내가 여단 사령관의 생명을 구했던 일 얘기했나?
6: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
2: 60년대 폭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여단 사령관 앞에 무언가를 던졌어. 그때 내가 그분 앞을 가로막았었지. 수류탄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달걀이었어.
6: 뭐? 군복이 엉망이 됐겠네.
2: 그분은 아주 고마워했고 난 지금도 퍼레이드 기간 중엔 그분의 지프를 타고 있지.
6: 나도 엉망이 될 군복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옷들은 이제 다 낡아서 해졌거든. 입을 정장도 한 벌 없어.
2: 봐, 우린 체격이 거의 같잖아. 내 거 한 벌 줄게.
6: 난 네 옷 받고 싶지 않아, 게리.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배하시잖아. 난 정장이 세 벌이야. 그러니 문제될 거 없어.
6: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을 덮으시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 그 얼마 안 돼요. 또 다른 친구도 정장 한 벌 없이 선교 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옷을 한 벌 줬죠. 제 것으로 한 벌을 남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1968년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같은 해 우리 딸들은 교회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발표회를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을 보러 오셨죠.
1: 아이들이 정말 귀엽더구나.
2: 두 분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여기 교회를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1: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더구나.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더니 유대인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2: 맞아요.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난 그저 우리 손녀들이 노래하는 걸 보러 온 거야. 난 배교자가 아니다.
2: 아버지, 예수님은 상관없이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미 육군 예비역으로 그리고 여전히 기독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20년째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아프게 되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어머니?
3: 좋아, 괜찮아. 네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2: 예, 시애틀에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느라고요.
3: 무슨 일에 대해서?
2: 교회 대 주 법률 사이에 획기적인 경계표가 될 사건이었어요. 정부도 우리의 믿음을 강압할 수가 없고요.
3: 그래. 하나님 덕분에 이 나라가 자유국가가 된 거니까.
2: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이 병원에 온 후로 내내 들은 얘기가 그거다.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옆 병상에 있는 여자. 그 여자도 너랑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온통 예수야. 그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가 그를 볼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신 것을요.
3: 그 여자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4: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느 때고 제가 성경이나 주님에 대해 전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소리를 치셨죠. 그래서 지적인 토론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시려고 교회에 꾸준히 오셨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답니다.
5: 게리, 이 정장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4: 기억하지? 내가 새어머니에 대해 말한 적 있잖아. 그분 아드님이 재단사라고.
5: 그럼 그 사람이 이 옷들을 만들었어요?
4: 내 신체 치수를 재가더니 정장을 네 벌이나 맞춰줬어.
5: 네 벌이나요? 정말 놀랍네요.
4: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내가 정장 두 벌을 친구들에게 줬더니 주님께서 내 선물을 배로 갚아주셨어.
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4: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장교로서 섬긴 세월은 저에겐 천국을 미리 맛본 것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동료 장교들을 사랑했고 상관들은 저에게 잘해주었답니다. 수년이 지나는 가운데 전 중령으로 진급했고 그 대령이 됐습니다. 여전히 군목을 겸하고 있었죠.
7: 캐리, 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소벨 이모야.
4: 아이, 이모님. 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7: 너 아직도 목사니?
4: 아, 예. 여전히 군목이면서 지금은 라디오에서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7: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아마 못 믿을 거다.
4: 무슨 일인데요?
7: 나 구원받았어.
4: 그렇다면 이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7: 텔레비전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다.
4: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7: 옛날에 내가 너를 랍비에게 데려갔던 일 기억하니? 네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말이야.
4: 그럼요, 기억하죠.
7: 이젠 네가 왜 포기 안 했는지 알겠어. 일단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절대 뒤돌아볼 수 없게 되더라. 네 사촌 허니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4: 아버진 단 한 번도 주일 오전 예배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것을 들으시려 저녁 예배에 오셨죠. 교구 성도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전 그날 아버지가 복음을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전 미 육군 장교로서 30년간 복무했고 많은 군사학교를 거쳤습니다.
5: 그동안 당신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이젠 군에서 은퇴할 때인 것 같네요.
4: 사병들을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일이 그리울 거야.
5: 그래도 당신 여전히 바쁜 스케줄이 있잖아요, 게리.
4: 그래.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5: 아, 정말 멋져요. 아, 그리고 성서 언어도 강의하잖아요.
4: 게다가 구약성서의 신앙 용어집을 위한 단편글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전 구약과 신약의 기초에 근거한 많은 서적 출판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교수직도 잘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에 있는 한 성서대학의 학장으로 섬겼고 마이애미로 이사했을 때에도 성서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예루살렘을 모델로 한 원형 도시를 구상했고 그 도시는 올랜도에 지어졌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서 한국인 목사들의 훈련을 도운 이유로 제 책자들이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저를 초청해 서울과 부산에서 강의를 하도록 해주었죠. 한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환대해 주었을 때 메리언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교회 앞마당에 앉혔고 각 가정이 다가오더니 꽃다발을 우리 주변에 차례로 놓는 것이었습니다.
5: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죠. 우리를 온통 꽃으로 둘러싸주다니요.
4: 메리언, 그 환영식을 받는 동안 스가랴의 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 8장에 있는 말씀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5: 아, 정말 모두 놀라워요, 게리.
4: 메리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 수년에 걸쳐 메리언과 저는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스, 유럽, 호주와 남미 등을 여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0: 애청자 여러분, 게리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0: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경이로운 인간의 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내 안의 채소 구역입니다. 식료품 가게에 채소 구역이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은 당신의 뇌도 이러한 채소 구역을 갖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의학 정보는 좋아하는 잡지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저장됩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종류의 파일링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뇌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뇌가 기억들을 추적하는지 그저 모를 뿐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할런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뇌의 좌전 뇌협을 손상을 당했습니다. 흔한 이러한 경우처럼 그는 물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어려움은 아주 독특한 것이어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을 보고 이해했고 일련의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종류의 것들 외에는 그는 과일이나 채소의 그림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어들로부터 과일이나 채소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은 그 환자가 과일이나 채소가 써져 있는 뇌의 페이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경이롭고 복잡한 인간의 장기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매일매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첫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신의 마치는 그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1: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나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심고 거두며 살아갑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아담이 죄를 지은 날 이래로 죽음은 잔인한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해 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면 죽음이 그분의 시체도 썩고 악취나고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천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께서,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분에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일요일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경의를 표하려고 무덤에 왔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사들은 기절했는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한편 군사들은 성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아주 많은 돈을 군사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무덤에 묻히심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썩음의 구덩이에 내려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도록 열린 문일 뿐이에요.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열두 제자들에게.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여행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바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0: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분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예요. 그분이 제자들의 예표된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이 다 이해되었어요. 완전하게 이해되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회색 올빼미를 위장의 고수로 만드셨는데 큰 회색의 깃털은 올빼미가 나무에 앉았을 때 나무 껍질의 색깔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빼미는 자신을 감추고 싶을 때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깃털로 위장해서 보이지 않게 숨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큰 회색 올빼미와 같이 닮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 속에 쉽게 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들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기 제자를 떠난 후에도 제자들을 거룩함과 지속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세상과 구분되어야

0: 예수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주님께로도 가까이 인도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령님, 저희를 또 예수님 닮게 해 주시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참는 마음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자일까요? 물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잖아요. Yesterday is a canceled check. 어제는 지불된 수표다. Tomorrow is a promissory note. 내일은 약속음이다. Only today is a cash. 오늘만이 현찰이다. So spend it wisely. 지혜롭게 사용해라. 그런 말을 그들이 자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누릴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남자 한 분이 어떤 강연에 참석을 했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금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 소금, 지금. 이걸 듣고 감동받은 이 남자분이 자기 부인에게 텍스트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아느냐고.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내서 방금, 조금 입금했노라는.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특별히 현대인의 삶 가운데는 오늘, 지금이 가장 소중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오늘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 살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건강한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도 건강해지고 내일의 꿈도 바르게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존 휴거 아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1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뚜렷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안고 18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혼자 생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어디 가서 일도 할 수가 없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 화물칸에 올라탔는데 그나마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곳이 몬타나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매맞은 몸으로 몬타나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 속에 자신을 던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생을 마치기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들판에 던져졌을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돌을 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뭘까요? 그 당시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계획,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은 이 아론슨이 다시 일어나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존 휴거 아론슨은 몬타나 스테이트의 세니터로 당선이 되고 나중에는 몬타나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서 두 텀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하죠. 오늘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비전과 영광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을 바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내일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된 비전이라고 한다면 설사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건강한 내일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세적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언젠가 성취되게 될 하늘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삶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비전을 갖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잠깐 보시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실 때를 설정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오면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종말의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와 같은 종말적인 사건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미래의 부활에 대한 비전이 전무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될까요? 아마 책임감 있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무작정 살게 되고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인들이 만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글래디아터처럼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코 맹수들의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폭도들에게 당했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만일 미래의 영광이 전부하다면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 가운데 처할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와 같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 우리 성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관적이면서도 소모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오늘을 충실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나 리워드가 전무한데 오늘을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철학이 향락주의적 철학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에 파퓰리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안이즘이라고 하는 우리 쾌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이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Life is good. Make sure to enjoy it. 인생은 좋은 것이다. 확실히 즐겨라.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관 가진 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는 데에 인생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떻게 소비하다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찮은 삶은 오히려 현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향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귀찮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현세지향적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지, 우리의 삶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 예수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날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바르게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29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스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성경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주석을 봤더니 한 30 내지 40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본문 중에 하나가 29절인데요. 29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했어요. 여기서 baptism for the dead,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이 표현이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 위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말이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above, 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 대리침례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프랙티스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가장 맞는 해석은 휴프라는 단어를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침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당시는 아시는 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에 다음 주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다음 주일 왔더니 자리가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든지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앉아있던 분들의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때에 그 빈자리를 또 전도해서 소위 말하는 new convert, 새로운 결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new convert, 새롭게 결신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 비워놓고 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aptism in place of the dead,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때 받는 침례는 사실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죠? 침례 받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달랐어요. 침례받는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행위예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public professional faith,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baptism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침례받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해치고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기록을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침례 탕 앞에 기다렸다가 침례받고 나오는 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퍼블릭하게 모든 자들 앞에 내가 크리스천 된 사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불이익도 어떤 위험도 감수할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불행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청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스토리죠. 성경이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법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왕에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다 빼앗기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풀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세 친구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알면서도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죽음이 임박한데 자해가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설사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여기 안 그럼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주를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빼앗겨도 주님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가 분명할 때, 이와 같은 선포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세상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설사 현재적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와도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우리 지도자 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간증인데요, 추천 한마음교회 자매님의 간증.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극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빠가 너무 화가 났는지 식칼을 들어가지고 엄마를 향해 내리쳤어요. 근데 다행히 빗나가는 바람에 방 문짝을 찍고 끝났지만 이 자매님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어요. 이것이 가슴속에 너무 깊게 와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들을 기피하고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나타나면 도망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분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이 됐는데 동성애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자살할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묶고 있던 동성애 철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나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용기가 나왔을까요? 내 안에 살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가끔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울 때마다 그는 항상 이걸 리마인드 한다고 해요. 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지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이끌었던 위대한 고백 하나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tense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 그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나는 매일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침례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정력이 솟아나고 다른 생각에 솟아날 때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나의 옛 자아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자랑이, 나의 욕망이 부활의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 자신을 장사 지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진정한 차원의 파워가 나타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저와 나이가 동갑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항상 젊고 머리가 까맣고 이렇게 젊게 보여서 한 분은 만나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영어로 대답하셔서 I am dying every day. 이 dying이라는 말이 물들인다는 뜻이에요. 매일 머리에 물감을 들이니까 까맣을 수밖에 저도 사실은 물감들입니다. 사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살아나는, 나를 장사 지내게 되면 더 젊게 살 수 있는, 이게 사실 성서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을 내세우는 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줄어가는 반면에 여러분을 죽이는 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게 사실 그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기보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장사 지내고 나를 매일 죽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선포를 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자리로 나가셔서 주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인 후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즉 물속에 잠그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이전 삶의 진정한 열매는 볼 수 없어요. 다시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야지 참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 여기 악한 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무라고 하니까 혹시 북한 말인가 염려하는 분이 계시지만 원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북한 사람이 서서 북한에 서는 거지. 영어 성경에는 bad companions, bad companionships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함께 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는 자, 나와 같이 생활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동무를 잘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동무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늘 그저 마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동무 많이 어울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세상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는 것 이것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래 살면은 계속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친구와 같이 시간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기도 자리로 나오게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적이 될 수밖에 없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악한 동무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 동무들을 경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 첫 번째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속이는 것입니다. Deceiving, misleading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짓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misleading 하는 것. 이게 악한 동무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ethos라는 헬라 말, 여기서 나온 영어가 ethics, 윤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깨끗한 캐릭터, 깨끗한 인격과 성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동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 깨끗한 인격을 더럽히게 되는, 크랍트 시키고 스포일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도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술에 취한 자를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술 깨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Come back to your senses. 너희들의 원래 센스로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많은 교회들이 혼미한 새 속에 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술을 취하다 보니까 휘청거리게 되고 삶의 디렉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wake up 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가슴에 안은 자들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절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들에게 정말 파워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파워풀하신 하심과 권세 있음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의 앞에는 현세적인 삶도 있고 미래적인 삶도 있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일해야 되는 현세적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또 세상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고 킹덤 비전을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할 때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을 경건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불타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차원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정말 누려야 될 바른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을 향하고 있나요? 이 땅을 향한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남길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게 되면 한 번을 살아도 값있게 살 수 있고 위대한 결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그 CGN TV에서 만든 영화 한 편, 우리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원래 본명이 엘리자베스 조헨나 쉐핑이라고 하는 이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였습니다. 이분이 간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조선 땅에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혼의 몸으로 한국 땅에 오셨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34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신고 무명 한복 입으면서 미혼모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심지어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먹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래서 떠나니 남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너무 초라한 것 남겼어요.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톡, 그리고 동전 7개를 남겼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이처럼 초라한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38명의 과부를 돌보았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베개 밑에 메모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다음과 같은 한마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일평생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을 이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신다면 남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 아름다워 보이지 것처럼 보이지만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킹덤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 정말 전심을 다해 달려가시게 된다면 바른 열매를 맺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점도 천국을 향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내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이제 혼자 걷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던 나의 모든 삶의 디렉션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얻고 용기 얻어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회중기도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당신 말이 서투르고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소원이 진실하고 열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의 표현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신다. 만약 당신에게 말이 없다면 아마 당신이 말을 가지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나은 기도를 할 것이다. 말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 그런 기도는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다 아뢰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종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저는 무슨 문화를 나누냐? 저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해준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 막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얘기했는데. 몰라요. 아,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창세기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얘기한 거야, 진짜. 덧지 얘기를 하면서 막 캘빈이진 같다 막 가르쳤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심 있어 해요. 모르니까 애들은. 그게 뭐야? 그거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국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게 뭐야? 그러고서 해요. 그러면서 가르쳤고.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식으로 해란 얘기예요. 그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왜 이용해야 되냐면은 그곳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요.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갈 수 있어요. 저 목사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학교들은. 예, 네, 왜냐면 제가 학생이 박사과정 하면서 목사인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 모임은 다문화 모임 했으니까. 그러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타도 가르치고요. 다문화 콘서트 학교에서 빌려갖고 했죠. 자, 여기 다문화 콘서트. 아, 이렇게 장면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콘서트 한 것 중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꼭 봐야 될 사람이 아까 춤추던 자매가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같이 이제 그 콘서트도 참여하고 문화모임도 참여하고 예배도 끌었습니다. 끌어갖고서는 이제 그 콘서트 참여하면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가까운 애들은 나 우리 너 이렇게 올래? 그래서 나랑 같이 주일날 우리 모임을 갔는데 거기 가면 노래도 부르고 내가 좋은 강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도 부르고 좋은 강의를 한다. 와, 그러고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포스트 모던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직접 느끼게 해야 됩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설명도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영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대로 내 말을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가장 짧고 명확한 센텐스로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와요.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와요. 좋거든요. 또 먹을 것도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기도도 그 해줘요. 그럼 또 기도 몇 번 받다 보잖아요. 그럼 더 기도 아주 기도를 열심히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신한테. 네, 어쨌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불의를 봤어요. 분노가 이게 막 팔아 직정인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한 2주가 넘었대요. 3주. 그러니까 애가 막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애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 나라에서 탑들이 안에 든 학교에서 온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대학원생인데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데 불의를 보니까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내가 너 기도해 주듯이 하나님만이 네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저도 놀랐어요. 어머, 한번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 그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옆 도시 돼가지고 이제 이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주일날 친구 데리고 교회 가다가 이너섹션에서 거의 아이오시티가 눈 많이 오거든요. 차가 굴렀어요. 아주 그냥 폐차가 돼가지고 띠글띠글띠글 굴렀는데 사람 3명 탔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처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왜 뭐 신기해요. 여기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은 여기 한국 사람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저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온 사람인데, 야 이게 천국이 이거구나. 이거 천국이 이거구나. 신기하죠. 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OASIS라는 데서 우리를 인정해가지고 보세요. 어딨어? 프라이데이 나이트 해가지고는 영어수 나오죠? 제 이름 나오고. 어? 아, 근데 이 대문짝만 이렇게 막 소개를 해서 딱 붙여줬어요, 이렇게. 자. 예. 네. 컬처럴 미팅, 여기. 예? 네? 수시 말고, 여기. 컬처럴 미팅.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모임. 어? 자, 누구 이걸 썼어요, 저희가 지금? 퍼블릭 거 썼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시스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캠퍼스 에어리어에서 복음 못 전해요.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아이오와 대학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아이오와 주는요, 이 호모섹슈얼 메리지를 통과시킨 세 번째 주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성 평등권을 제일 먼저 준 주예요. 엄청 리버럴하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 코커스 전당대회가 이 아이오에서 열려요. 정치 판가름이 나는, 대통령 선거 판가름이 나는 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누구 걸 쓰고 있어요? 학교 걸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확장이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 확장이 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하지. 그걸 자꾸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더치 얘기한 거고, 그래서 주의식 얘기한 거예요. 주의식 다 쓰잖아요. 그죠? 네? 더치도 쓰잖아요. 어? 우리도 써야 돼. 한국 사람도 교회 세웠잖아요. 우리도 써야 돼요. 앞으로 사역은, 캠퍼스 사역은 반드시 학교 거를 어떻게든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랑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를. 제가 연말 되면 카드를 부지런히 씁니다. 이거 빌려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네? 그 다음에 또 빌려주지. 그래서 막 쓴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줬어요. 지역 3대 신문 중에 우리 기사가 났습니다. 영호수 나왔죠? Seeking the many faces of culture 해가지고, culture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UI, PhD 스튜던트 어쩌고. 제가 이거 들고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자, 만난 애들마다 의심하면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막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신문이 얼마나 비편적인 신문이냐면은 학생들이 쓰는 라이딩 학생들이 쓰는 신문이라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실렸잖아요. 그죠? 쓰게 하시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뚫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 뭐 제가 뚫는다고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응?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히스테이 자녀들이 왔는데, 여기는 저 혼혈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그 상황이에요. 마음 많이 아파요. 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예, 막 졸려서 제가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자, 우리 아들들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재밌게 뛰어놀고 했습니다. 여기 지저분하죠, 여기. 막 벌레들도 뛰어다니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와서 집에 와서 막 문 앞에 들어가서 막 텁니다. 혹시 밖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털고, 어쨌든 막 같이 예배 드리고, 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아, 이 바닥 깨끗하죠? 한 달 반인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홈디포 가가지고 이따만한 청소기를 빌려와가지고 다 청소하면서 우리 집이 예배당이야? 그러면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처음에 이분 성경책 가져오려니까 텔레비전 밑에 받침대에 가가지고 성경책 가져오려니까 다 털면서 성경책 가져오자 이렇게 변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저 아내랑 팔씨름도 하고, 예?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모임도 갖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느 교회 갈 거야? 대학 졸업하면 들어가면은 그랬더니 다민족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하고 다민족 교회. 자, 그랬어요. 그리고 뭐지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동독에서 난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난이들이요. 왜 들어오냐면은 베이비시터가 비싸니까 미국에서 이 애들 이렇게 뚱뚱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1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들어와서 거의 뭐 한 두 달 석 달 있는데 계속 애도 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 쇼핑하고 하고 돈을 조금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어디서 만납니까? ESL 코스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아, 여기는 제가 꼭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봄 친교, 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먹을 거 먹으면서 친교도 하고.
2: 친교?
1: 예. 얘는 이제 저 인디아에서 왔는데 자기 신한테 막 기도하라고요. 막 이기게 달라고. 졌습니다. 어쨌든 졌고. 지역에 축제가 막 있고 그러면은 막 초대하세요. 우리 튤립 축제할 때 막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저 얘는 브라질에서 왔고 얘는 저기 베트남에서 왔고 이렇게 가서 튤립 축제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잔뜩 초대해 가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로 어떻게든지 끌 수 있는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널 좋아해. 그리고 자꾸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초대를 하세요. 초대를 하세요. 자, 이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려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종교인입니다. PhD 학원 학생이고, 이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친해지고, 교제를 하면서 더 알아가고. 중요한 거는, 다민족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거. 자꾸 줘야 됩니다. 자꾸 쏟아놔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4시 36분이에요?
3: 네.
1: 몇 시까지죠?
3: 40분.
1: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럼.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역사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가 있으면, 거기 행사도 참여하세요.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 여기 목사님 집인데, 우리가 시돌 서비스라고, 부활절 전에 하는 서비스에 참여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후원자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콘서트 연습을 하는데, 본당을 빌려서 연습을 하는데, 지나가던 교인이, 보고서는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60대 된 할아버지가 같이 조인해줬어요. 오토사이클 미니스트리로 히피들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콘서트상의 중요한 사역 도용자가 됐고, 일본 사람들 따로 했습니다. 예. 자, 일본 사람들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성경 공부를 이제 못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많이 보내셨구나 해가지고 뭐 아랍 사람, 이란 사람, 푸에토리코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푸에토리코 장로님이 일본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난 모르고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 여자가 막 얼굴 시뻘개지더니 스미마세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절 쳐다보면은 저 멀리서 피해 가버려요. 피해가 놓쳐버렸죠, 막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따로 해야 됩니다. IOST 얼마 안 되는 일본인을 돕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관리가 나와서 돕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돕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체 문화에.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 먹고 교제를 합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불러서 하고, 요 자매가, 중요합니다. 요 자매가 이렇게 먹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박사과정 출신인데, 박사과정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러 연락이 왔어요. 영. 제가 영입니다. 그 이름이 그쪽에서. 정인데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속입니다. I am not ol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방 기억을 해요. 제 이름 절대 아니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 건 알아요. 제가 기독교인을 소개하니까. 그리고 이 모임 초대할 때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다 부러져갖고, 뼈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여, 제게는 이, 병 고치는 사가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가 옆에서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는 못 만나서 한 2년 후에, 만나서 길거리에 하더니 하는 말이, 형, 나는 있잖아. 지금, 너가 그때 와서 기도해준 이후로 나 교회 나간다?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 나 지금 거의 예수님을 거의 믿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바로 빨리빨리 안 돼도 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초대하고 계속 교제를 갖고, 자, 윷놀이 재밌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초대하고 또 추수감사절 초대하고 이렇게 막 자꾸 초대를 합니다. 제일 초대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기말고사 전이 참 좋습니다. 이때 애들 막 지치거든요. 어? 한 달만 넘기면 이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먹을 거 초대하면요. 정말 마음 활짝 열립니다. 이때 아주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 예? 5월 넘어가면 불안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4월 말. 초대를 하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막 좋은, 이렇게 딱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돌아갔다가 방학에, 방학 끝나고 반드시 와야 돼. 이 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 두 개예요. 어? 방학 끝나고 다시 와라. 이것을 먹을 걸 통해서 딱 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대하고, 이건 여름 방학 친교, 여름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막 데리고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교제하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 경우는 좀 특이해요. 어떤 특이하냐면 제가 주로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서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목사님 딸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딸인지.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자기 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학기 하고 나서 쿼터를 하나 하고 나서 이 성경 공부 그룹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마니카라는 친구랑 그 사람은 케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기숙사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도서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왜 갑니까? 저는 도서관 가고 싶지도 않고 기숙사에서만 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지 말고 가라고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싸들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기숙사에서 이제 자기는 맨 구석에 있는데 맨 구석에서 이렇게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쪽 자리가 비어 있고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사람이 공부하고 있고 이쪽 자리에 앉는데 보니까 옆에 마태복음 커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하더니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커멘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군가 딱 보니까 제가 와서 앉는 거예요. 거기 딱 앉아 있는. 근데 제가 여기 이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여기가. 근데 미국 이게 아이오에서 세 번째로 좋은 커뮤니티 컬리지고 미국 전체에서는 1,500개 중에 1,150개 안에 드는 커뮤니티 컬리지인데 돈이 없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려고 제가 끊임없이 한 9개월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냥 저도 안 되겠다. 이제 3개월만 더 하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구석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서는 옆에 앉아서 보니까 동양에서 오는 아저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모르겠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말 시키랬대요. 그랬더니 말을 시키니까 제가 딱 있는데 옆에서 말 시키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 이건 이거 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책은 여기서 안 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카페 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캠퍼스 패스터인데 원하면 성경 공부도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면서 연락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메일로. 4명의 아프리카인이 모일 텐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인 4명이 아니라 일본 사람, 혼두라스 사람, 백인 4명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첫 모임에.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해서 설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입니다. 예? 얘는요, 터키 선교사 꿈꾸고 있고요. 얘는 의료 선교사 꿈꾸고 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의료 선교사. 이 가족이 왔어요. 전 처음에 주이신 줄 알았어요. 아미신 줄 알았어요. 아미신. 옷 입은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미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가 아니라 아미시 성경 공부 간 줄 알고 아미시 성경 공부 우리 안 간다 그랬어요. 저희 물어보길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우리 거기 니네 모임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냐고 해서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 거기 가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 앞에 분명히 아프리카인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지금 가족이 와?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로요, 매주 세 사람이 와요, 세 사람이. 예? 근데요, 이 이후로 얘랑 또 하나 애가 전혀 신비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건 무슨 신비주의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연결되면 이거 성경 공부 다 망한다네. 그러고 갔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다른 애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얘는 터키 선교사를 꿈꾸고 있고 얘는 배 타고 다니는 둘러서 배 타고 다녀서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더라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사람은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반신부수인데 마약을 한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여기 다 꼬맸고. 근데 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쐈냐면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귀가 여자친구를 총을 쏴서 죽이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마약 딜러였습니다. 마약 딜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카톨릭이었어요. 남미적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서 아직도 마약 프로그램 감옥에 잡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걔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뭐 히스패니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는 딱 히스패니 영어 성경 갖다 놓고서는 딱 그 파워포인트 해가지고는 잉글리시 그래만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니 성경에 있는 예들을 갖다가 쭉 읽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몇 줄 영어 설명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영어 설명하니까. 핵심만. 그 다음에 직접 읽혀요.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근데 같이 공부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손이 한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 이쪽이 다 움직여요. 또 하나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돼요. 안타깝겠지만 저랑 깨진 그 슬픈 자매입니다. 저 다시 안 보는 자매. 저랑 깨진 게 아니라 참 저희 성경 공부 모임이 망가진, 성경 공부 모임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그 일본 자매입니다. 저 말을 잘해야지. 어쨌든 자, 우리가 예배를 초대합니다. 얘네들 무슨 예배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하고, 또 예배 후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 후 먹을 거 막 주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자, 이게 뭐
2: 교회인 거예요?
1: 예. 교회인 거예요.
2: 학교 안에?
1: 아니, 사무실 빌려서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 나라는, 당원들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걸 꺼려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축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제가 직접 데려오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비밀리에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접근한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위험 상황을 캐치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세례를 줬어요. 와, 자기 집이 축구장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그런 거짓말이 다 있냐 그랬더니 정말 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태변에 나온대요. 태변에서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국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에서 경찰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바깥에 무슨 미니스트리 이런 거 전부 싹 다 떼버리고, 네, 몰라요 밖에서는. 아니만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이제 외진대로 그냥 갔어요. 찾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따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선교사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접근할 때. 이겨야 됩니다. 자꾸 이기셔야 되고. 긴장감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놓고 항상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조급함 이거 절대 금물이고요. 네,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증거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접으로 초대하세요. 네?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너 받아들일 수 있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쁨의 파티가 있다. 생일 파티. 와라. 그리고 생일 파티 오기 전에, 이제 다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다 점검을 하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다 시키고서는 오게, 온 다음에 기쁨으로 옵니다. 애가 심각하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 파티라고든 이렇게 심각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문화적 갈등 생긴 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문화적인 무한한 한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3: 예, 예, 예. 예. 시간 있습니다. 예. 아, 혼자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1: 예, 그쵸.
3: 예. 그걸 다 코디하시고. 예. 지금 이제, 혹시 아까 ESL을 이렇게 매개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ESL을 초대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ESL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은 없나요?
1: 아, 한국 사람이 ESL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은 그냥 직접 가르쳐도 돼요. 좋아해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더 들으니까. 그리고 ESL 반은 사실 몇 명이 모여갖고 몇 마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예, 예, 예, 좋아해요. 그리고, 먹을 걸 좀 동반을 해야 되겠죠.
3: 예. 거의 90% 사람을 다 쓰려고 그래요.
1: 예, 제가 얘기하기는 120% 사용을 하고 제가 80% 하고 있습니다.
3: 예. 성경 공부하실 때 어느 스팬 타임을 어느 정도 하세요?
1: 성경 공부 스팬 타임은, 되도록이면 짧게, 20분 정도.
3: 20분
1: 정도.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세요. 다이렉트로. 죄 문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예.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아니까 뭐 문화가 어떻니, 뭐 시대적 상황이 어떻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의 죄가 문제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세요.
3: 예. 죄를
1: 더. 예. 그러니까
3: 죄를 많이 잡을 때 반감은 없나요?
1: 아, 아니죠. 똑같이 죄인이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거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이런 고민하고 넌 어떠냐? 너도 그러냐?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얘기 막 기사 같은 거 끄집어내고 저 유튜브 많이 쓰거든요. 유튜브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너도 이런 일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예.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참 좋아요. 네. 특히 저 언더나 저 대학원에서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자 그래요. 그리고 저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제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만들어놨습니다. 어저께 multi-ethnic-ministry and campus-ministry-costa 치시면은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흩어져서도 고민하시는 거 올려주시면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또 의견 나누고. 가신 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좋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리듯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 그 경험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이 사역에 더욱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로, 때로는 악기로, 때로는 기도로, 또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 가운데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